아무리 바쁜 일정이 펼쳐져도 그 힘으로 이번 한 주도 잘 헤쳐나가시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산책길 첫 곡은 생황녹주 수룡음 골랐습니다. 김효영의 생황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생황독주 수룡음 들으셨는데요. 김효영의 생황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생황연주자 김효영은 현재 관현맹인 전통예술단의 예술감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한자 쉴 휴자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쉴 휴자를 보면 사람 인변에 나무 목자를 써서 표기하는데요. 사람과 나무가 함께 있는 풍경이죠. 사람이 나무에 기대면 혹은 나무 그늘 아래로 가면 진정한 휴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두 글자를 합쳐서 쓰고 쉰다는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휴식, 휴가, 휴양 이런 단어도 모두 쉴 휴자를 쓰는 게 의미가 있다 싶습니다. 나무에 기대서 우리는 피톤치드 가득한 공기를 마실 수도

연주하는 음악이라서 더욱 운치 있는 음악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해령 듣겠습니다. KBS 국악 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해령, 암영으로 서일화 지곡 들으셨는데요. 편종과 편경, 당필이, 당적, 대금, 해금, 좌고, 아쟁, 장구 이런 악기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웅장한 음향 들으실 수 있었습니다. KBS 국악 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남창 가곡 계면조 중거 청풍 북창하예입니다. 오늘같이 바쁜 월요일에 이런 음악 들으시면 마음이 한가해져서 더욱 좋은데요. 청풍, 이 맑은 바람이 불어오는 방안이 배경이 되고요. 창밖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풍경이 좋은 내용입니다. 북쪽으로 난 창 아래에서 낮잠도 자고 잠시 깨어보니 시간이 석양 무렵으로 넘어갔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데 저쪽에서 초

청풍 북창하에 갈건을 기우쓰고 희황 베개 위에 일없이 지었으니 석양의 단발 초동이 농적환을 하더라. 노랫말 중에 희황 베개라는 게 있었는데요. 희황은 복희씨를 말하죠. 희황 상인을 수놓은 베개를 희황 베개라고 하는데요. 그런 베개는 태평한 세상을 상징하는 거라서 잠도 편안하게 잘 수 있다 생각해서 베개에 수로 많이 눕는다고 합니다. 남창가곡 계면조 중거 청풍 북창하에 들으셨는데요.

사랑을 노래한 작품인데요. 전문이 무려 129에 달하죠. 오늘 들으실 각시조 행궁견월은 그 129 중에 8구만을 취해 오고요. 거기에 우리말을 더해서 노래하는 음악입니다. 일부 내용 한번 소개해드려 볼게요. 행궁견월 상심색은 달 보아도 임의 생각, 야우물령 장단성은 빗소리 들어도 임의 생각이로구나. 이 칠원으로 된 두 구의 노랫말이죠. 행궁견월 상심색이라고 하면 행궁에서 달을 보니 마음이 절로 상한다 하는 뜻이고요. 야우물령 장단성은 밤비에 들리는 방울소리에 애간장이 끊어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두 구를 노래하고 거기에 우리말을 더해서 노래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각시조 행궁견월 듣겠습니다. 변진심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이죠였죠. 끝부분 7구에 나오는 노랫말 천장지구 유시진 많이 들어보셨죠. 천장지구 유시진이라고 하면 하늘과 땅이 장구해도 끝이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차한 면면 무절기로 마무리했는데요. 이 한은 끝없이 이어져 다함이 없네 이런 뜻입니다. 당현종과 양귀비 둘의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은 불가조 회심곡 준비했습니다. 회심곡은 우리가 부모의 은덕으로 이 세상에 나와서 자라고 성인이 됐는데 그 모든 과정이 부모님의 공력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다 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마다 임자철로 아니났습니다. 제1의 석가연에 공덕받고 어머님 전사를 빌고

산에 녹수가 나리는 듯이 차례야 차례로만 흘러 시황극락.

거동이 다르다 하는 내용 들으셨죠? 불효자는 어머니가 젖을 먹여 육간대청에 뉘어놓으면 어머니 가슴에다 못을 주느라 울음을 울지만 효자는 젖을 먹여 육간대청에 아무렇게나 던져 놓아도 육간대청이 좁다 하고 둥글둥글 잘도 논다. 이런 내용 나왔는데요. 참 맞기도 하죠. 그렇지만 우리 어머니들은 아이가 울든 자겨 육간대청에 뉘어놓으면 어머니 가슴에다 못을 주느라 울음을 울지만 효자는 젖을 먹여 육간대청에 아무렇게나 던져 놓아도 육간대청이 좁다 하고 둥글둥글 잘도 논다. 이런 내용 나왔는데요. 참 맞기도 하죠. 그렇지만 우리 어머니들은 아이가 울든 잘 놀든 다 아이를 참 좋아하시죠. 불가조 회심곡 회심, 우리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그런 음악 들어보셨습니다. 이번에 지영희류 해금산조 감상해 보려고 합니다. 지영희 명인의 집안이 무업에 종사했기 때문에 명인은 어린 시절부터 경기 무학의 영향권에 놓여 있었습니다. 태어난 곳도 경기만과 가까운 곳이라서 무속신앙이 발달했던 곳이죠. 이분이 경기음악의 대가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런 배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영희라는 이름은 본명이 아니고요. 본명은 지천만, 어린 시절에 불리던 이름은 지한식이었습니다. 지영희는 아호인데요. 오늘날에는 본명 대신 아호로 불리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경기도당꽃에 여러 기예를 익히셨는데요. 해금은 물론이고요. 양금과 여러 타악기, 또 피리, 태평소, 춤에도 능통하셨습니다. 작곡도 잘하셨고요. 편곡 지휘에 이르기까지 모두 일정 실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오늘 명인의 해금산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진양 중모리, 중중모리, 굿거리, 자진모리로 이루어진 지영이류 해금산조 듣겠습니다. 김선구의 해금, 윤재영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강원도 강릉 지역의 논매는 소리 감상하셨는데요. 김진석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남도 지역으로 가볼까 합니다. 남도 민요 개고리 타령 듣겠습니다. 이 곡은 제목에 개고리가 있어서 혹시 개구리 노래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개구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일종의 사랑 노래입니다. 남해성 안향년 오정숙 세 분의 소리와 연주로 개구리 타령 함께 하시겠습니다.

앞서서 남도민요 개고리 타령 들으셨고요. 이어서 휘어능청까지 감상하셨는데요. 남해성 안향년 오정숙 세 분의 소리와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회심곡 들으셨는데요. 우리 인간이 나약하지만 부모의 돌보심으로 성장하게 되고 이 한 세상을 잘 살아가게 된다는 이야기 우리 회심곡 속에서 들을 수 있었는데요. 사람마다 그런 부모 은공도 다 못 갚고 머리가 백발이 되어버린다 하는 내용 우리가 새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그런 내용 회심곡 오랜만에 감상하셨는데요. 우리 전통 음악의 세계에는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전통 음악과 함께하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전체 2시간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 순서는 여기서염이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음악과 함께 마음 푸근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첫 곡으로 사공의 노래 Dear Anne 듣고 왔습니다. 사랑을 배우게 되는 순간이 있죠.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조건 없이 반겨주는 존재들을 보면 아, 이런 게 사랑이구나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가르쳐준 건 누구였을지 궁금해지네요.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국악방송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오늘 방송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디오 다시 듣기 플랫폼 팟빵도 즐겨찾기 해주세요.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디오북부터 전자책까지 대한민국 대표 독서 플랫폼 윌라에서 3개월 이용권, 대한민국 대표 문화전문지 월간 쿨투라 3개월 구독권, 전통방식으로 건강하게 발효시킨 떡 가람증편에서 잔증편,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건강한 디저트 힐베이커에서 구움 과자 세트를 드립니다. 저희 문화 선물도 준비해 왔습니다. 경기 시나위 오케스트라의 음악극 백범 김구 문화의 나라인데요. 국악 관현악, 연극, 무용, 합창, 영상 등이 어우러져 백범 김구 선생의 철학과 인생을 입체적으로 조명하는 음악극입니다. 배우 강신일, 뮤지컬 배우 박성환, 소리꾼 정은혜와 오단해를 비롯

0: 예술가도 현실에 발을 딛고 사는 평범한 사람이죠. 노동하고 생계를 고민하고 일상의 고단함을 견디면서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풍경을 알아차리는 걸까요? 늘 궁금해왔습니다. 오늘은 매일 출근하면서 남긴 일기를 책으로 엮은 시인이자 시집 전문 서점 위트앤시니컬 대표인 유희경님을 모시고 시인의 일상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세상 어딘가에 하나쯤 있을 법한 시집 서점 위트앤시니컬을 운영하고 있는 시인 유희경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시인이시고 지금 소개하신 대로 위트앤시니컬이라는 시집 전문 서점의 대표이시기도 한데 이 서점이 휴일 없이 거의 매일 오픈하죠?
1: 네, 매일 오픈합니다.
0: 11시인가요?
1: 네, 오전 11시에 시작해서 밤 8시 반까지.
0: 오늘 어떻게 하고 오셨어요? 지금 11시 12분을 막 지나고 있는데.
1: 저희 서점이 좀 특이한 면이 있는데 네. 그 쇼빈숍이라고 하죠. 네. 1층에 또 다른 서점이 있고 저희 서점은 2층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1층 대표님이 저희 서점을 돌봐주실 수도 있고 네. 사실 비 오는 월요일 아침에 시집을 사러 오는 사람들은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그거 믿고 과감하게 나왔습니다.
0: 비 오는 월요일 아침이라서 올 수 있어요.
1: 아, 그런 기대를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0: 아, 제가 좀 멜랑콜리하게 우리 독자들을 시집 서점으로 좀 안내하고 싶어서 했는데 10년 동안 하셨다니.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방송이 끝나고 이제 바로 출근을 하시겠네요.
1: 네, 이제 부랴부랴 가 봐야죠. 네. 시라도 오실 수 있는 네. 멜랑콜리한 독자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0: 아니, 위트앤시니컬이 올해로 10주년 맞이했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0: 일단 축하드립니다. 왜냐하면 아마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독서 인구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하소연들이 뭐 몇 년째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서점을 10년 동안 유지한다는 거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잖아요.
1: 사실 쉽지 않죠. 예, 예. 스스로 생애의 가장 큰 업적이 서점 10년 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러면은 기분이 어떠신가요? 10년을 이렇게 이어오신 소감?
1: 그 7월 1일이 10년째 되는 날인데 네. 6월 30일에서 7월 1일로 넘어가는 그 밤에 어떤 뿌듯함 같은 것들과 함께 슬픔이 좀 차오르더라고요.
0: 슬픔은 왜일까요?
1: 뿌듯함은 이제 뭐 짐작하시다시피 이 어려운 일을 해냈다라는 예. 거고 슬픔은 이게 왜 이렇게까지 어려워야 하는 일인가 하는데 네.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서 인구가 준다는 게 사실 어떻게 봐도 긍정적인 일이 아니고 그걸 그렇죠. 변화라고 말하기에도 좀

0: 있습니다.
1: 네.
0: 지금 현재는 서울 대학로라고 불리우는 해화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1: 네.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그 해화동 로터리를 아마 아실 텐데 로터리에 보면 아까 샵인샵 말씀하셨는데 동양서림이라고 아주 아주 크게 네 아마 발견하실 수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좀 낭만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위텐시니컬은 마치 다락방에 우리가 잘 올라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다락방에 오르듯이 동양서림으로 들어가서 한가운데 있는 나선 계단을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마치 다른 세계가 나올 것만 같은 기대감으로 이 발을 디디게 되는데 나선 계단을 몇 계단을 오르고 나면 정말 CGV의 빼곡한 그런 아늑한 공간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위튼 시니컬이라는 시집 전문 서점인 거죠. 많은 분들이 이 서점 이름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0: 네.
1: 여러 차례 뭐 인터뷰에서 말씀하셨겠습니다만 위트라는 거는 재치라는 뜻이고 시니컬은 냉소적인 뭐 이런 뜻이잖아요.
0: 네.
1: 이 두 단어의 조합을 시집의 이름으로 함께 하신 이유, 그리고 어떤 뜻일까요?
0: 사실 그 위트 앤 시니컬은 약간 문법적으로는 어색해요. 지금
1: 네.
0: 말씀하신 것처럼 명사하고 형용사가 접속사로 붙어 있으니까 위트 앤 시니시즘이 되든가
1: 그렇죠.
0: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예전에 시인 세 명이서 저랑 김소연 시인, 하재현 시인 이렇게 셋이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시인은 위트 있는 시인이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1: 네.
0: 하재현 시인이 위트 앤 시니컬이 뭐야? 라고
1: 아 잘못 알아
0: 잘못 알아서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1: 네.
0: 시라는 게 A로 말한다고 해서 A로 전달될 거라는 보장이 없다는 걸 전제로 쓰이는 장르이거든요.
1: 그러네요. 예.
0: 그리고 또 위트도 있고 시니컬한 태도도 있어서 아 이거 너무 시집 서점 이름으로 좋겠다.
1: 네.
0: 그 이야기를 김소연 시인이 그날 밤에
1: 네.
0: 문자로 너가 만약에 나중에 정말 시집 서점을 한다면 이 이름을 써보는 게 어떻겠냐? 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1: 네.
0: 가슴에 계속 품고 있었어요. 그리고 1년 뒤에 서점 네. 열 때 이 이름을 썼습니다.
1: 그렇군요. 김소연 시인에게 지분이 있는데 그 감사함을 전하셨나요?
0: 김소연 시인뿐만 아니라 진짜 우리 서점은 모든 시인들한테 지분이 있는 것 같아요.
1: 네. 네,
0: 사실은 먹고 사는 게 그들의 시집을 판매하는 것이기도 하고
1: 네.

0: 문학적으로 가치 있다고 믿는 제가 믿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동료들이 믿고 있는 시집들은 보통 서점에서 외면받기 십상이거든요. 저 구석에 꽂혀 있거나 꽂혀 있지 않거나 너희들이 이런 시집 서점에서만이라도 전면에 꽂혀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그런 책들을 조금 더 애정을 갖고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1: 너무 사랑스러운데요. 그 기준 자체가.
0: 대신 장사가 너무 안 됩니다.
1: 아, 그걸 이 서점지기가 그런 마음으로 그 무대에 세워준 그 시집들을 우리 독자님들도 좀 발견을 해주신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같이 합니다. 작은 서점이 가지고 있는 매력 또 하나는 아까 이제 그 서점지기의 개성이 돋보인 큐레이션 더하기. 서점지기와 책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다는 점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책 추천도 받을 수 있다는 거고 실제로 이야기를 많이 나누시는 편인가요?
0: 일단 제가 이렇게 편안한 인상은 아니어가지고 보이는 라디오니까 더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좀 무서운가 봐요. 그래서 그리고 또 위트는 시니컬인데 딱 봐도 위트보단 시니컬에 가깝게 생겼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말을 잘 거시는 편은 아니고 제가 외려 말을 거는 편이고요.
1: 네.
0: 시집 추천을 요청하는 분들하고는 되도록 많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서점에 하루 종일 앉아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엄청 심심하거든요.
1: 네.
0: 뭐 책 읽는 것도 한두 번이지. 물론 바쁜 일도 많지만 되도록 대화를 해서 좀 저도 얻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1: 네.
0: 시집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연을 듣고 남 얘기 듣는 거 정말 즐겁잖아요.
1: 맞아요. 네.
0: 그래서 이렇게 귀 기울이려고 하는 편이에요.
1: 그럼 어떻게 주로 대화를 건네시는 편이신가요? 그리고 어떻게 추천하시나요?
0: 괜히 참견합니다. 시집 골라오면
1: 네.
0: 아, 시집은 어떤 시집이고 저는 언제 이 시집을 접했고
1: 네.
0: 어떨 때 좋다 하는 얘기를 하고 고르지 않고 망설이시는 분들 계시면 괜히 가서 그 시집 정말 좋다.
1: 네.
0: 구매해봐도 좋을 거다. 혹은 이 시집이 더 좋은 시집인 것 같다. 더 잘 어울릴 것 같다. 이렇게 바꿔서 소개하기도 하고 뭐 그런 식이죠.
1: 그 어떤 동네 서점 대표님은 그러니까 뭔가 뭘 읽어야 될지 망설이는 독자분들에게 먼저 오늘 기분이 어떠신가요? 이렇게
0: 맞아요,
1: 뜬금없이
0: 맞아요.
1: 묻기도 한다고 하던데
0: 네네.
1: 그러시기도 하세요.
0: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뭔가 책 추천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사람마다 달라요.
1: 네.
0: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이 시집이 너무 어려운데 어떤 사람한테는 이 시집이 쉽습니다. 근데
1: 네.
0: 그게 꼭 시집을 많이 읽어봤느냐의 경험 차이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생활의 패턴이나 리듬 같은 거랑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힙합을 좋아한다.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이 고를 만한 시집이 따로 있고
1: 네.
0: 국악을 좋아하면 국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고를 만한 시집이 있습니다.
1: 음악과의 그 성향 매칭도 있는
0: 엄청
1: 거고.
0: 있죠. 오늘의 날씨하고도 관계 있고
1: 네.
0: 그 기분하고도 관계 있고 그렇기 때문에
1: 지금 이게 좀

0: 됐습니다. 역시 이렇게 동일한 제목의 출근 인사라는 책으로 나오게 됐는데 이것은 정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루 한 편의 글이 수록돼 있는데 이게 사실은 7년 동안 쓰셨으니까 원래대로 치자면 뭐 1월 1일을 기준으로 본다면 1월 1일 글이 7편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또 다른 날도 마찬가지고 그중에서 이제 가장 좋은 글을 한 편씩 고르신 건가요? 구성이 어떻게 됐을까요?
1: 이게 원고를 다 모아봤더니 정말 뭐 매 날마다 7편 가까운 글들이 있으니까 원고집 매수로 보통 장편 소설 하면은 600매에서 700매 정도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한 2만 매 정도가 되는 거예요.
0: 아우, 저기 편집부에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 그래서 이건 책을 낼 수가 없다는 생각을 아예 하고 있었어요.
0: 네.
1: 제안을 몇 군데에서 받았는데 아 이건 낼 수가 없다.
0: 네.
1: 너무 사사롭기도 하고 매수가 너무 많다. 근데 핀드라는 이 책을 낸 출판사 대표님이 자기는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네. 아이디어가 있다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계약을 해주면 아이디어를 네. 알려주겠다. 너무 궁금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0: 네. 계약을 아, 했는데. 사업 잘하시는데요.
1: 매 연에서 일부분만 발췌를 하되 그것이 맥락을 분명히 같은 날이기 때문에 맥락을 가질 수 있을 거다.
0: 아.
1: 그러니까 계절별의 맥락도 있을 거고.
0: 그렇죠.
1: 그다음에 뭐 약간 기념일과 뭐 대충 생기는 일과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이 비슷할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1: 이거 분명히 쪼개더라도 맥락을 가질 거다라고 해서 반신반의하고 그렇게 한번 해봤거든요.
0: 네.
1: 한 1월 한 달을.
0: 네네.
1: 정말 신기하게 어떤 맥락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이거 되겠는데?
0: 네.
1: 그래가지고 그 대표님 믿고
0: 네.
1: 묶어봤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정말 특별한 책인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는 뭐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이제 지켜봐야 될 일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일기를 모은다는 게 사실 되게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아무리 보여주기 위한 일기더라도 근데 즐겁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0: 네.
1: 대표가 아주 탁월한 사람입니다.
0: 네. 네, 핀드 출판사에서 나온 출근 인사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0: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기 싫어 죽겠다고 출근 인사를 쓸 수는 없는 거니까 네. 아침에 의미를 어떤 식으로든 밝혀야 되니까
1: 네.
0: 뭐 약간 우울한 출근 인사가 되기도 하지만 언제나 그날의 새 의미를 밝히는 노력이기 때문에 출근 인사는 그리고 아무하고도 하지 않은 약속이지만 지켜야 되는 약속이기도 하고요.
1: 네.
0: 그래서 매일매일 쓰고 있습니다.
1: 네. 아, 그렇군요. 그 마음은 제가 매일 아침 방송으로 올 때 그 마음, 그 출근하는 마음과 비슷해서 네, 동질감을 느낍니다. 7년 동안 매일 쓴 출근 인사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시인님의 진짜 그 하루 일과가 궁금해지는데 이 책의 추천사를 빠더너스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유명한 문상훈 작가님이 써주셨거든요. 거기에도 보면 시인은 어떤 하루를 보내길래 그 하루들이 시가 되어 나오는지 오랫동안 궁금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시작하는지 좀 들려주세요.
0: 일단 책이 서점에 들어오는 게 두 번에 걸쳐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정오 무렵에 한 번 들어오고 그다음 저녁 퇴근 시간 무렵에 한 번 들어옵니다. 그 정오 무렵에 들어오기까지를 저는 이제 오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정해진 시간에 출근을 해요. 10시 반에 서점에 무조건 도착을 하거든요.
1: 네.
0: 도착을 하면 서점의 모든 전등에 불을 밝힙니다.
1: 네.
0: 스위치들이 다 달라서 스탠드도 있고 뭐 레일 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간판부터 비롯해서 불을 켜는데 그게 서점을 한 바퀴 도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식물들 잘 있는지 확인하고 환풍기 켜고 그다음에 제자리에 컴퓨터 부팅하고 포스기를 켠 데까지 한 바퀴를 도는
1: 네.
0: 이 1년의 과정을 통해서 서점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연필을 깎습니다.
1: 연필을 깎아요?
0: 네, 무조건 연필을 깎는데요.
1: 네.
0: 손으로 깎을 때가 대부분이고 일이 많을 때는 연필 깎기로 깎습니다.
1: 네.

0: 저 내내 여기에 있잖아요.
1: 네.
0: 제 세계가 너무 작아지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피하려고도 하고, 그다음에 그들로부터 시의 단서를 의도적으로 뽑아내지 않고 자연스럽게 제 시에 묻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1: 네.
0: 근데 그들은 소재가 될 수 있지만 너무 넓어지는 마음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약간 걱정이 되기는
1: 어떻게 뾰족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요?
0: 되게 사람이 못되셔야죠.
1: 못되셔야 네, 되나요?
0: 모난 마음을 가져야
1: 아유,
0: 하고.
1: 지금 표정으로는 절대 그럴 수 없는 분이신데. 시 쓰는 서점 주인이라고 하면 마치 그리고 그 서점 문을 열고 매일 아침 나는 연필을 깎아
0: 네, 되나요? 모난 마음을 가져야
1: 아유,
0: 하고.
1: 지금 표정으로는 절대 그럴 수 없는 분이신데. 시 쓰는 서점 주인이라고 하면 마치 그리고 그 서점 문을 열고 매일 아침 나는 연필을 깎아 이렇게 하면 정말 낭만적으로 들리지만 진짜 이거는 현실적인 이야기로 들어가자면 어려움이 참 많을 거라는 예상을 합니다. 그럼에도 그래서 서점은 그냥 운영한다 이렇게 아주 건조하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어쩌면 버틴다, 견디고 있다 이런 말이 어울릴 수도 있겠어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그럼에도 서점을 10년이나 이어올 수 있었던 힘이 있다면 뭘까요?
0: 아, 이건 피할 수 없이 그 어떤 주변 시를 아끼는 사람들, 시집 서점을 아끼는 사람들의 도움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가령 어느 해에 내가 너희 서점의 생일마다 그 해수 곱하기 10권만큼의 책을 사주겠다
1: 네.
0: 라고 약속을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1: 처음에는
0: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네. 3주년 때 30권, 4주년 때 40권, 5주년 때 50권 이렇게 되더니 이번에 저 출근해서 100권을 구매해 주신 분이 계세요.
1: 그 약속을 계속 지켜주셨네요?
0: 지키고 계시는 거죠.
1: 네.
0: 또 시인분 중에서는 내가 1년에 한번 너의 월세를 내줄게 라고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계속 지키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1: 네.
0: 근데 그러니까 그거를 넙죽넙죽 받을 때도 있고 거절할 때도 있고 하지만 확실한 건 그들이 얼마나 여기를 지키고 싶어 하는가, 여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확신 같은 거.
1: 그것은 네. 유희경 시인이자 대표 이상으로 그걸 바라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0: 그런 거죠. 그러니까
1: 네.
0: 확실하게 압니다. 이건 저에 대한 도움이나 애정이 아니라
1: 네.
0: 이곳이 있어야 된다. 이곳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지원.
1: 네.
0: 그런 분들이 크고 작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분들이 없다면 사실 서점이라는 게 성립 불가능한 게 그냥 핸드폰으로 터치 몇 번 하면 그게 내가 있는 곳까지 순식간에 배달되는
1: 네.
0: 시대잖아요.
1: 네.
0: 네. 저는 그런 선의와 호의 그리고 그들의 신념 이 서점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1: 네.
0: 저는 그냥 이곳을 운영하는 간판
1: 네. 네,
0: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1: 네. 꾸준히 연필 깎아주세요. 그게 네. 거기를 네, 지키는 일의 상징 같은 네.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이렇게도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집뿐만 아니라 이제 책을 읽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다고 있기는 합니다만 동시에 최근에는 젊은 시인들의 인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0: 네네.
1: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 대표님은 그런 걸 그 독자들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좀 느끼시는지도 궁금해요.
0: 저희 그 주 고객
1: 네.
0: 독자 저희는 독자라고 부르는데 주 독자층이 3, 40대였는데 20대로 내려온 지 좀 됐어요.
1: 아, 그래요?
0: 네, 20대 분들이 가장 주력이고 재밌는 건 그 20대 독자분들이 시를 만끽하는 향유하는 방식은 그들 나름이 새로 정립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1: 네.
0: 시에 대한 관념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시란 아름다운 것이고 뭔가 우울하면서도 깊이 있는 것이고 뭐 인간 정신의 본질이고 뭐 이런 고정관념

0: 생각하고 그런 그래서 또 시가 어떤 변신을 할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네. 그 아까 제가 위튼 시니컬 서점을 가려면 동양서림 가운데 나선 계단을 올라야만 도달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는데, 그 서점 계단을 올라오는 사람을 보면서 매번 저희는 시를 읽게 될 거야, 이런 기대를 하신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시를 읽기 바라는 이유는 뭘까요?
0: 일단 저희 서점이 오래 가야 되고요. 그것도 있지만 시라는 게뭐 재미있고 즐겁고 혹은 뭐 인간 정신의 정수이고 뭐 아름답고 깊이고 이런 거다 떠나서
1: 네.
0: 타인이 되어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시를 감각적으로 쓰려고 하는 건그 사람하고 나하고 경계를 최대한 부수고 둘이 일치를 잃어보려고 하는 두려움. 인 거예요. 그래서 시는 정말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한번 내 마음에 딱 닿으면 그게 내 시인 것 같고 내가 쓴 시인 것 같고 너무너무 좋고
1: 네.
0: 이런 마음을 선사하게 되는 거죠. 요즘처럼 대립과 반목과 이런 것이 10만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인류
1: 맞아요.
0: 역사상 이
1: 맞아요.
0: 정도로 서로가 서로를 힘껏 미워하는 때가 있었나? 혹은 이해 못하는 때가 있었나? 세대 간에도 갈등이 있고 정치적 입장에 의해서도 갈등이 있고 뭐 모든 것이 다 갈등의 요소가 되는데 시는 그런 사이에 놓여 있는 되게 비좁은 오작교 같은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너가기 쉽지 않지만 한번 건너가 보면 타인에 대한 이해가 마련되는 계기?
1: 네.
0: 그러니까 물론 저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시를 쓸때 저만큼은 정말 그것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 해요. 시를 쓰는 그 짧은 순간에는 그래서 저는 모두가 시를 썼으면 좋겠고 모두가 시를 읽었으면 좋겠고

0: 반드시 있어줘야 하고 든든한 공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공간에서 시집 판매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낭독회 또 북토크 이런 것도 자주 열리잖아요.
1: 네.
0: 근데 아까 7월 1일이 올해 10주년 맞는 날이었던 만큼 특별한 행사가 있었죠. 그때는 이제 우리 시인님과 위트앤 시니컬이 주인공이었을 텐데
1: 네.
0: 그때는 어땠는지 분위기 좀 전해주세요.
1: 그냥 티켓팅을 따로 하지는 않고 최소 단위로만 티켓팅을 하고 올 사람 다 와. 우리 같이 맥주 한잔 하자. 그래 가지고 잔뜩 불렀고요. 뭐 새로 온 사람부터 10년 단골까지 다한 자리에 모여 가지고 서로 자기한테 위트앤 시니컬의 의미 같은 것들 나누고 그리고 그다음 케이크 나눠 먹는 행사였어요. 그 제일 중요한 건 역시 한국인답게 제가 모두에게 큰절을 했다는 거고요. 섬기겠다, 모시겠다,

0: 매달 월말이 되면 아 우리 이번에 망할 뻔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알 수가 없는데 그냥 솔직히 어떤 매너리즘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쇄신하는 계기로 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전만큼 행사 많이 하고 예전만큼 즐거운 일들 많이 도모하고 제가 10년 동안 나이를 먹었다는 소리잖아요. 네. 그래서 체력적으로 좀 쇠락해진 면도 있는데 그런 거 들키지 않고 차근차근 같이 다시 한번 시로 좀 즐거워보자 네. 하는 마음을 가져보려고요.
1: 네. 그 10주년 기념에서 문집도 또 출간된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목이 싫어하건 말건 나는 좋아. 네. 짧게 이 책 어떤 책인지 소개해 주실까요?
0: 네. 저 포함해서 60명의 시인들에게 청탁을 해서 산문을 받아봤는데 예. 분명히 청탁은 너희들이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산문을 달라고 그랬는데 60명 중에 90%가 네. 유희경과 시집스 좀 칭찬을 해줘가지고 아주 민망한 책이 됐습니다. 아. 본래는 이것저것에서 팔아보려고 했는데 저희 칭찬만 들어있어서 네. 부제가 자화자찬이고요. 그냥 저희 서점에서 구할 수 있는 500부 한정 도서입니다.
1: 아 이거는

0: 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지금까지 시인이자 시집 전문 서점 위트앤시니컬의 대표 유희경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9539번 쓰시는 분께서 월요일 아침부터 시인님과의 소통 너무 듣기가 좋네요 해주셨고요. 소리꾼님은 항상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홍보 많이 할게요. 오, 반가운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7426번 쓰시는 분, 동네 도서관에서 시 창작 교실 참여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시 한 편 써야 하는데 독자가 천재다라는 말씀 큰 힘이 됩니다. 유희경 시인님의 출근 인사 꼭 읽어봐야겠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시 쓰는 일도 응원 드리고요. 그리고 읽는 일도 응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애정과 관심으로 주변의 서점을 돌봐주세요. 무엇보다

맑은 강에 발 담그고 흰 모래 누우니 심신은 고요히 잠겨들어 무아지경일세. 귓가에는 오직 바람소리, 물결소리, 번잡한 인간 속세의 일은 들리지 않는다네. 조선 초기의 문인 홍유손이 남긴 시 강가의 돌에 적다입니다. 글을 읽는 것만으로도 시원한 강바람이 불어오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때로는 이렇게 세상 일 모두 잊고 한적한 자연 속에서 초월하듯 쉬어가는 것도, 또 때로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에서 서로 부대끼며 활기차게 살아가는 것도 모두 우리들의 소중한 삶이 아닐까 해요. 속에서 초월하듯 쉬어가는 것도, 또 때로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에서 서로 부대끼며 활기차게 살아가는 것도 모두 우리들의 소중한 삶이 아닐까 해요. 조용히 숨을 고르는 시간과 신나게 에너지를 나누는 시간, 그 모든 풍경들이 모여서 우리 삶을 더 다채롭게 채워줄 텐데요. 혼자여서 평온하고 함께여서 또 즐거운 계절이 바로 지금이 아닐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바로 이진영입니다.

모던 가곡의 노래와 연주로 계락 절로절로 전해드렸는데요. 자연과 함께 흘러가는 삶을 그린 곡으로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우리 일상도 참 재밌죠. 어떤 날은 사방이 고요한 곳에서 혼자만의 조용한 쉼이 간절하다가도요. 또 어떤 날은 시끌벅적한 축제 현장이나 또 사람 냄새 나는 시장통에 가야 에너지가 막 샘솟기도 하니까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늘 한쪽에만 머무를 수가 없는 거죠. 혼자만의 고요에 너무 오래 잠겨 있으면 문득 사람들의 활기가 그리워지고요. 반대로 너무 많은 사람들 틈에서 에너지를 쏟고 나면 또 나만의 공간으로 들어가서 있고 싶죠. 한 걸음 물러서서 나를 돌아보는 초연한 하루도, 세상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부대끼며 살아가는 하루도 결국은요, 다 저마다의 매력이 있을 거예요. 한쪽은 마음을 채우는 평온함을 주고요. 다른 한쪽은 멈춰있던 일상에 생동감을 불어넣어 주니까요. 그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친 마음에 기분 좋은 생동감을 불어넣어 줄 우리 소리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월요일 한낮 지금 이 시간 이 곡과 함께 여유롭게 즐기시면서 오후의 생기를 불어넣어 보시죠. 신라소리 연희단의 연주로 만파식적 듣고 옵니다.

0: 소리로 단가 강상풍월 만나보시죠.
1: 강상우 둥둥 뜬 남배 풍월실로 가는 빙가

저배 다 버리고 한송정 들어가 길고 긴 손을 위어 총안 허에

서간에 그 달을 다 보내고 5월이라 달놓은 날 처음 종지 가져리오. 일진이 장해허여

사람들 사냥자취하는구나. 황풍제월 나로 현지연비 그냥 알기 됐

0: 펀진은 어디 가고 단오시절인 줄으로 친근하고 드렁거리구노라.
1: 김일구의 소리였어요. 단가 강상풍월 듣고 오셨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바로 들으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 텐데요. 먼저 FM 라디오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 가능하죠. 스마트폰으로 덩덕쿵 플레이어라는 앱을 내려받으신 후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어요. 강물이 흐르는 소나무 숲이 우거진 기암절벽의 경치를 가야금 삼중주로 그린 연주곡 만나볼까요? 충주 시립 우륵국악단의 연주예요. 시가 있는 하늘정원 전해드립니다.

피하 수액 주사를 놓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어려운 점은 도대체 왜 그래야 하는지, 어째서 이틀에 한 번씩 자신을 괴롭히지 않으면 안 되는지 개에게 설명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다. 언제나 그렇다. 개라는 존재는 대체로 영문을 모른다. 개가 영문도 모른 채 견딘다는 사실을 정면으로 응시하는 건 나로서도 적잖이 마음이 괴로운 일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 웬만하면 곁눈으로만 힐끗 보고 지나치려 애쓴다. 하지만 불행히도 개에게 직접 주사를 놓으면서 주사 맞기 싫어하는 개를 외면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일에 관해서는 개도 나도 도리 없이 점점

두들쟁이 탈의 연주로 집으로 가는 길 듣고 오셨어요. 쉼 그리고 한옥찻집. 오늘은 김영글, 안희재, 정우열 작가의 에세이 반려인의 하루 중에서 일부분 들려드렸어요. 세 명의 저자가 개와 고양이 그리고 식물과 함께 지내면서 기록한 일상의 순간들인데요. 앞부분에 들려드린 고양이에 관한 글은 그림을 그리고 출판사

한갑수의 해금 연주로 견명곡 전해드렸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하루 1부 끝곡은 개타령 준비했는데요. 김용우 외 여러분의 노래로 감상하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가수 변진섭과 정인이 함께 부른 홀로 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시절의 답답함을 표현한 곡이었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바로 월요일 2부의 문을 열었고요. 잠시 후에는 조선의 그때 그날은 만나봐야죠. 조선시대의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하는 시간. 오늘은 조선시대 사대부의 99간 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매너리즘 하나인데요. 스톤치즈의 연주로 감상하고 오시죠.

스톤 재즈의 연주로 매너리즘 하나 감상하고 오셨어요. 유난히 마음이 급해서 바쁘게 차를 몰다 보면 이상하게 신호등마다 빨간불이 걸리는 날이 있죠. 오늘따라 왜 이렇게 운이 안 따르나 속상해하면서 겨우 목적지에 도착해보면요. 또 아차 싶게 꼭 챙겼어야 할 서류나 물건을 집에 두고 와서 허탈해지기도 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건 운이 없어서라기보다는요. 마음만 조급한 나머지 정작 눈앞의 일에 온전한 주의력을 기울이지 못했다는 뜻일 거예요. 빨리 가야 한다는 생각에 뇌회로가 엉켜서 정작 중요하게 챙겨야 할 것들을 놓치고 그냥 지나쳐버린 거죠. 더 빨리 결과를 내고 싶어서 혹은 해야 할 일들에 쫓기듯이 마음을 졸이다 보면 정작 지금 내 손이 머무는 자리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의무감에 쫓겨서 조바심낼수록 업무의 효율은 더 떨어지고요. 머릿속만 멍해지는 순간들을 맞게 되는데요. 결국 헝클어진 하루의 리듬을 바로잡는 비결은 시간을 다그치는 조급함을 잠시 멈춰 세우는 데서 시작하는 거겠죠? 일단 멈춰 섰다면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요. 기지개도 쫙쫙 켜고 주변도 한번 돌아보고요. 내 눈앞의 일에 온전히 집중해보는 거예요. 자꾸만 앞서가려는 마음을 붙잡고 평소의 리듬대로 제 속도를 찾아가다 보면 신기하게도요. 바쁘게 다니는 것만 같던 사람들도 편안하게 보이는 경험을 아마 하시게 될 거예요. 결국에는 내 마음가짐에 따라 세상 풍경도 달라지는 거겠죠? 타니모션의 노래와 연주로 탄다, 타 전해드립니다.

0: 역사 속 그날을 만나보는 조선의 그때 그날은 조선시대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 조선의 그때 그날은 오늘은 사대부가의 숨겨진 건축 공식과 일상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날은 오늘은 사대부가의 숨겨진 건축 공식과 일상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1: 이복의 김대감, 제정신이요. 지금 짓고 있는 이 가옥의 규모가 도대체 몇 칸이란 말이오? 아니 될 말이오? 아니 대감, 아, 내 돈으로 내 땅에 집을 짓겠다는데 왜 그러십니까? 보시다시피 딱 99칸, 법을 어기지 않은 민가올시다. 99칸? 기둥과 기둥 사이를 넓혀가며 꼼수를 부린 걸 내가 모를 줄 아시오? 담벼락 높이는 궁궐과 맞먹고 사치스러운 장식하며 이는 불경죄요. 아, 불경죄라니요. 100칸을 넘지 않았으니 나는 죄가 없소이다. 뭐 하느냐? 어서 짓지 않고.

흔히 조선의 부잣집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바로 99칸 대궐집인데요. 조선시대 상류주택의 표본이었던 99칸 집에 담긴 이야기 알아볼 텐데요. 방금 전 이야기에서 들으신 것처럼 조선시대에는 집을 크게 짓고 싶어도 신분에 따른 엄격한 제동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권세가 높은 사대부라 해도 민간 가옥은 절대 100칸을 넘길 수 없다는 보이지 않는 한계선이 있었는데요. 궁궐의 권위를 침범하지 않겠다는 상징적인 뜻에서 그 바로 아래 숫자인 99칸이 양반

동물이라는 말이 맞는 모양이에요. 이 가혹한 여름을 어떻게 날까 싶지만 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요령을 터득해가면서 자연스럽게 순응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걱정하고 겁먹기보다는 내 안에 유연한 힘을 믿고 힘있게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진영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받았고요. 드라마 정년이 소리 감독, 밴드 이날치 원년 멤버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창작자입니다. 이번 공연은 일렉트로닉 듀오 해파리의 멤버인 최혜원이 사운드와 고수로 참여해 특별한 사운드를 들려줄 예정입니다. 깊이 있는 소리와 따뜻한 이야기로 한여름 아침을 여유롭고 특별하게 물들여보시면 좋겠네요. 8월 5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김포 통진 두레문화센터에선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특별한 국악공연이 펼쳐집니다. 올해 영유아를 위한 공연부터 장애예술 무대까지 누구나 문화예술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도록 처음 만나는 극장 시리즈를 이어오고 있는 통진 두레문화센터가 이번엔 평생 가족을 위해 애써온 시니어 세대를 위한 시니어 스테이지를 마련했는데요. 그 첫 번째 무대는 전통음악 창작단체 우리소리 바라지의 공연 비손입니다. 바라지는 누군가를 정성껏 돕는다는 뜻의 우리말이자 전통음악에선 소리꾼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는 연주를 의미하는 말인데요. 우리 전통음악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구세음악과 연희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새롭게 풀어내 살아가며 누구나 한 번쯤 품어봤을 간절한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따뜻한 우리 가락에 담아 전합니다. 자세한 공연 내용은 김포문화재단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0: 엠바페에게 골이 그 공이 안 가게끔
1: 네.
0: 하는 게그 작전이었다라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1: 그렇죠.
0: 이번에도
1: 제일 좋은 건볼 배급이 안 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고.
0: 점유율을 높여라. 뭐
1: 점유율 높이는 네. 축구를 하죠. 스페인은 그럼. 오래전부터 그런 축구를 계속 해왔습니다.
0: 아무튼 잘하더라고요.
1: 미드필더가 훌륭한 미드필더.

0: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응원을 받으셨는지. 우리가 응원을 좀 받아야 힘이 나거든요.
1: 그렇죠.
0: 서로가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실수했었을 땐 괜찮아 위로해주고 이런 게 또 사람 사는 세상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 뭐 문득 예를 들어서 수능 시험인데 늦어가지고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님이 어이 학생 파이팅! 이런 거. 이런 것도 기억에 남을 것 같고요.
0: 그리고 응원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부모님이죠. 네, 부모님께 받은 응원. 물론 이제 구박도 부모님께 제일 많이 받지만 사실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는 뭐 굳이 말로 안
1: 아유,
0: 하더라도
1: 저거 언제 사람 돼? 어? 저거 언제 사람 되냐고. 어?
0: 사실
1: 정신머리는 어디다 두고 다니? 응원이죠.
0: 밖에 나가서는 이제 구박 그런 구박 안 받는데 집에 가서 제일 많이 받기는 하지만 또
1: 그렇죠.
0: 보이지 않는 도시락이라든지 혹은 내 방을 또 깨끗하게 청소해준 어머니의 손길 이런 거다 응원 아니겠습니까?
1: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이 누군가로부터 내가 받아본 최고의 응원은 어떤 건지 문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0: 우물정 0302
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국악방송 스마트폰 앱 덩덕흥, 유튜브 채널 GUGAKF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여러분이 받았던 아주 뜨거웠던 응원의 추억들
1: 네.
0: 문자 기다려보면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
1: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범 잔기지 떡에서 떡 선물.
0: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유산균 선물 보내드립니다.
1: 지금은 파티 시대.
0: 파티에 상사됩니다. 상사됩니다.

0: 가라지의 비손 듣고 왔습니다.
1: 칠하나 공하나님이 김유리님 공연 보고 싶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김유리 씨라고 얘기 안 해도 목소리만 듣고도 다들 아시네요.
0: 아유 그럼요.
1: 네.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았던 뜨거웠던 응원의 추억들은 무엇인지.
0: 네.
1: 저는 사실 오늘 문자 주제 말씀드리고도 문자가 많이 올까? 좀 걱정을 했었는데
0: 그랬었어요.
1: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0: 많습니다.
1: 회냉면님께서 일단은 안부를 엿주셨어요. BPN은 없지만 여러분 모두 조심하세요 하시면서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셨어요.
0: 감사합니다.
1: 6186님도 두 분 별일 없으셨나요? 중부권은 비가 집중인데 남부권은 덥기만 하네요 하셨어요. 남부권은 또 덥군요.
0: 네. 주말에 이제 저도 남부권에 있어가지고
1: 네.
0: 비는 안 오더라고요. 좀
1: 그러니까요. 네. 그랬다고요.
0: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1: 네. 저희는 별일 없습니다.
0: 네. 6714님께서 운전면허에 17번째 낙방한 아내가 우리 남편 운전은 못해도 집안 살림은 잘하니 괜찮다고 응원하고요. 지금도 아내의 기운으로 출퇴근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남편분이신데
1: 네.
0: 운전면허를 지금 17번째 이제 탈락을 했지만 아내분께서 괜찮다고 우리 남편은 집안일 잘하니까
1: 네
0: 이렇게 또 남겨주셨어요.
1: 진짜 멋지시다.
0: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 같아요.
1: 와이프분께서
0: 맞아요.
1: 솔직히 네. 17번이면 많이 떨어진 거긴 하거든요.
0: 김용 씨.
1: 솔직히 그렇잖아요.
0: 아니, 그럴 수 있죠.
1: 아니, 그렇잖아요. 솔직히 많이 떨어진 건데
0: 뭐가 안 맞나 보죠.
1: 그러니까요.
0: 네네네.
1: 그거를 탓하고 네.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괜찮아.
0: 장점을 보는
1: 대신
0: 거죠.
1: 대신 잘하는 거 다른 것도 있잖아.
0: 그러니까.
1: 이렇게 응원해주고
0: 네.
1: 출퇴근을 시켜준다. 천사 아닙니까?
0: 이 맛이 좋죠. 근데 제 친구도
1: 예.
0: 끝까지 안 딴다 그러더라고.
1: 아 지금이 좋다.
0: 아무튼 행복해 보여서 그게 보기 좋습니다.
1: 진짜 복 받으셨습니다.
0: 네.
1: 네. 멋진 분과 함께 사시고 계시네요.
0: 9151님께서 저는 음식은 빵점이지만 시부모님께 잘하고 애교가 많아서 행복하다고 응원해주는 우리 남편이 최고입니다.
1: 오, 진짜. 오.
0: 이분도 이렇게 되게 좋은 점, 장점, 긍정적으로 보시네.
1: 이게 근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0: 그렇죠.
1: 어떤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10가지 중에 진짜 8가지, 9가지를 잘해도 그건 싹 치우고 그 한 가지, 한두 가지 못한 거.

0: 왜냐하면 지금 너무 더운데 나도 하기 싫은데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1: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추가 문자가 들어왔네요. 7월 12일부터 하느라 일주일에 6번씩 남편 도시락을 싸고 있어요. 오늘까지 총 8회 도시락을 싸고 통장에 도시락값 24,000원이 입금됐습니다.
0: 싸네요 그래도.
1: 오, 엄청 저렴한데. 친정 엄마에게 이 소식을 전했더니 아가 네가 최고다. 진짜 그러지 그랬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칭찬하셨어요. 엄마 칭찬을 너무 오랜만에 들었더니 정말 흐뭇했어요. 아 그러면 일단 밖에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되면 간도 좀 짜고 건강식이 아닌 뭐 패스트푸드나 이런 걸 먹을 수도 있고 돈도 훨씬 비싸. 더 많이 나갈 텐데 그 돈을 와이프에게 주면서 와이프는 또 그거 값을 받으면서 오히려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집밥으로 도시락을 싸는
0: 회당 3,000원이면
1: 여러모로 너무 좋은데요.
0: 저희도 좀 해주시면 돼요.
1: 업체 하나 만들어보세요.
0: 3,500원에 저희가
1: 진짜 많이 애용할 자신 있습니다.
0: 구매해드릴. 네. 네. 저는 이제 밥을 좀 이렇게 곱빼기로 먹으니까.
1: 아 그렇죠. 두 공기씩. 네. 네. 한번. 아 근데 3,000원이면 진짜 싸다.
0: 싸죠.
1: 네. 사실은 헌신이죠.
0: 아 그럼요. 네.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재밌네. 이런.
1: 괜찮네요.
0: 사하나 공호님께서 고등학교 때였어요. 시험 기간에 벼락치기 공부한다고 밤새 책상에 앉아서 막 이렇게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슬쩍 들어오시더니 어깨를 꽉꽉 주물러 주시면서 피곤하면 자 괜찮아 뭐 어때 이러시는데 와 진짜 그때 진땀이 났어요. 아버지의 그 소나기 힘이
1: 감정이 실렸구나.
0: 하지만 좋은 응원이었다고 기억합니다. 이렇게

0: 경기도리 국악단의 연주로 축제 3악장 듣고 왔습니다.
1: 자, 여러분들의 메시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59님께서는 아버지 입원 중에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0: 그동안 축제 3악장 듣고 왔습니다.
1: 자, 여러분들의 메시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59님께서는 아버지 입원 중에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그동안 병원 왔다 갔다 몰골이 난리도 아니고 정신이 없었어요. 친지 가족 형제 다 알면서도 아무도 내가 힘든 거에 대해서 별말 못 들었습니다. 근데 상치루면서 장례식장 직원이 제가 사무실 들락날락 하는 거 보고 혼자 고생한다고 그 한마디 하는데 순간 몇 년의 힘듦이 위로받는 느낌이었어요. 날 잘 알지도 못하고 처음 본 직원의 그 한마디 인사가 제일 큰 위로였습니다.
0: 아이고.
1: 아이고.
0: 고생 많으셨네. 그 에너지에서 느껴질 거예요, 아마.
1: 네.
0: 얼굴빛이랄지 그 눈빛이랄지 그 에너지가 이분 진짜 뭔가 고생 많이 하시네. 애 많이 쓰시네. 그게 느껴졌었고. 예, 그래서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1: 근데 그럼 말이 사실 의뢰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0: 그럴 수도 있죠.
1: 근데 그 가벼운 한마디의 응원에도 큰 위로를 받았다는 얘기는
0: 그럼요.
1: 얼마나 일상에서는 응원을 못 받고 본인이 이 책임진 것들에 대한 수고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 답답함.
0: 그 말 한마디가 진짜 이렇게 버팀목이 될 때가 있어요.
1: 그러니까요.
0: 네, 다 알면서도 그래도 이 말 한마디 참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그러니까요. 생각을 하고 계셨을 텐데
1: 친지 가족 형제가 진짜 말 한마디라도
0: 그치.
1: 언니 진짜 고생 많았어 뭐 이런 말 한마디라도 해줬다면 세상에.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0: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1: 네. 은근히 보면은 다 자기 생각하느라고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고 응원해주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다들 자기 살기 바쁘니까
0: 그쵸, 그쵸.
1: 자기 감정 챙기기 바쁘고
0: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멀리 있는 사람은 너에게 기쁨도 상처도 주지 않는다고 항상 가까이 있는 사람이 상처도 주고 기쁨도 주는 거니 너무 그렇게 일희일비하지 마라. 그 말씀이 계속 생각이
1: 그러네요. 좋은 말씀이
0: 중학교 때 그 말씀 해주셨나 아무튼 네. 그랬었거든요. 네. 아무튼 힘내십시오. 네. 그리고 4271님께서 두 분은 축구를 좋아하시나 봐요 하시는데 봉영 씨가 완전 매니아입니다. 저는 농구를 좋아하는데 학교 다닐 때 골을 넣고 싶어서 한 여름 내내 연습을 했던 적이 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되고 너무 못하니까 동네 형이 다가오더니 괜찮아 자꾸 하면 할 수 있어.
1: 동네 형이 바보 형인가요?
0: 아니 사춘기 변성기가 오니까.
1: 아, 변성기.
0: 변성기.
1: 아,
0: 변성기.
1: 그 디테일을 제가 놓쳤네요.
0: 디테일하게 가야죠. 괜찮아 아. 자꾸 하면 할 수 있어. 화이팅. 이렇게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그 형이랑 같이 농구하는데 제가 골 넣고 하이파이브를 했는데 그때 진짜 보람차더라고요 하시면서.
1: 그 목소리 지금 누구랑 닮은 것 같은데.
0: 누구요?
1: 공명의
0: 공명?
1: 공명의 상화 씨
0: 용주 씨
1: 용주 형님 용주 형 용주 형님 용... 성대모사 가능합니까?
0: 용주 씨는 어디야 뭐한데
1: 그 목소리로 괜찮아
0: 여기요?
1: 네 괜찮아
0: 괜찮아 할 수 있어
1: 돈만 받겠잖아

0: 조금만 바뀌었어. 아, 용주 씨가 얘기한 줄 알았네.
1: 네, 용주 씨. 아, 보고 싶네요. 갑자기.
0: 아, 용주 씨 요즘에 진짜 바쁘시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네, 공연 활동도 정말 왕성하게 하시고.
1: 그래요.
0: 아, 멋진 활동 많이 하시더라고요.
1: 한번 또 모셔봐야겠네요.
0: 그러게요.
1: 네네. 네.
0: 칠하나 공하나님, 제가 어려울 때 우리 친정 엄마의 말 없는 응원 너무 감사해요. 제 자식이 힘들 때 저도 힘이 되어주는 엄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못한 점 꼬치꼬치 캐묻지 않고 야단 안 치시고 말 없이 지켜봐 주신 점 참 엄마에게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1: 그렇죠.
0: 이게 저것도, 바로 진짜 어른이시죠.
1: 저것도 응원이 되죠.
0: 누가 몰라서 얘기 안 하겠습니까?

0: 그래 열려 계시네.
1: 네. 이제 물론 결혼해라 이런 말씀하시는 것도 나중에도 혼자 힘들잖아. 내가 없어도 누군가 가족이 있어야지 이런 마음이시겠지만 그게 뜻대로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괜찮아. 또 기다려봐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0: 이거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이제 해도 될까요? 음악 들어야 되나? 7101님께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친정 아버지가 저보고 공부하지 말라고 불을 끄셨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혹시 전기세 때문이었을까요?
1: 고도의 전략일 수.

0: 하지 마. 어차피 안 할 거면 하지 말아라.
1: 아니 공부하고 있었대잖아요.
0: 그러니까 더 하고 싶은 거죠.
1: 아~
0: 그 부모님 세대들께서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옛날에 책 읽을 때 언제가 제일 행복했냐면 밤에 호롱불 켜놓고 이불 뭐 이렇게 한 다음에 가린 다음에 밖으로 빛 안 나가게 그때 읽었던 책이 제일 재밌었대잖아요.
1: 어, 그때
0: 전기 쓰면 전기 쓴다고 어른들이 뭐라고 하니까 몰래 조용히 그 켜놓고 이불로

0: 근데 즐기기가 어려워.
1: 네.
0: 그럼 내 길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1: 네.
0: 훈둥어맨님 청국장 신청한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귀여워님도,
1: 네.
0: 저희가 연락처를 알 수 있게 우물정 0301로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아우. 저희 조연출이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예.
1: 다시 한번 귀여운님과 훈동우매님 우물정 0302번으로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0: 네.
1: 예, 저희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무서워서 네. 지금 피하시는 거 아니시죠? 아 괜히 한다 그랬어. 못하셔도 돼요. 중복 참여 가능하고요.
1: 내일이잖아요. 내일.
0: 내일이죠.
1: 내일이니까.
0: 네.
1: 지금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0: 문자를 재밌게 읽어주시니 너무 재미있습니다. 금성 라디오 사주신 아버지 그립습니다.
1: 아.
0: 칠하나봉 하나님. 금성. 그 마크도 잊을 수 없죠.
1: 그렇죠. 그렇죠.
0: 네. 라디오가 진짜 전부였던 시절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자, 또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 가봐야겠죠?
0: 있습니다. 아. 칠하나봉 하나님. 금성. 그 마크도 잊을 수 없죠.
1: 그렇죠. 그렇죠.
0: 네. 라디오가 진짜 전부였던 시절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자, 또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 가봐야겠죠? 알슨 신케이 함께 가시죠.
2: 나면 파도가 달려간다.
3: 눈꺼풀이 내려가면 맹구가 달려간다.
2: 텐션이 내려가면 장인어른 달려간다.
3: 커피 사고 싶다.
2: 똑딱이 퀴즈
3: 노래하고 싶다.
2: 노래하고 싶다.
3: 이것저것
2: 이놈 저놈
3: 묻지마
2: 따지지마
3: 우리 모두 파도한테 달려간다.
4: 파도의 상사디야. 안녕하시오. 나는 전우치울씨다.
5: 가만 있어보자. 우리도 부산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전우치, 그 도수를 좀 부려서 우리 부산에 가면 어떨까?
4: 어제 부산에서 수문장 교대식과 함께 강강술래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렸다는데 그걸 보러 가자는 것이냐?
5: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게다가 이번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한국의 갯벌을 더 추가하고 확대하느냐 마느냐가 결정된다잖아.
4: 한국의 갯벌이라면 지난 2021년에 이미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됐는데 뭘 더 추가하고 확대를 한다는 것이냐?
5: 아유, 진짜 전우치 진짜 답답하네 진짜. 아니 그때는 그랬지. 그때는 서천, 고창, 신안, 보선, 보성, 순천 갯벌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것인데 지난 1월에 국가유산청이 여수, 고흥, 무안, 서산 갯벌까지 추가해서 2단계 확대 등재 신청을 세계유산센터에다가 했대.
4: 아하, 최종 결정이 이번 세계유산위원회 기간 중에 나오는 것이더냐?
5: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제 좀 알아먹네. 국제자연보전연맹도 2단계 확대 등재를 세계유산위원회에 권고했는데 이게 확정이 되면은 한국의 갯벌이 K갯벌로 세계자연유산으로 자리를 잡는 거지.
0: 어찌 목소리가 점점 사오정이 돼가는 것 같다.
5: 넌 진짜 편하게 한다. 네 목소리를 하면서 저는 치래 진짜. 아이고 진짜 부럽다 진짜.
4: 어쨌든 그렇다면은 당장 응원을 가야겠구나. 수영복 챙겨라. 해운대로 가자.

0: 최윤영, 전병훈의 거랭이 찔 소리 듣고 왔습니다.
1: 지금 부산은 그야말로 유산들의 축제죠.
0: 네.
1: 많은 분들이 즐기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제는 수문장 교대식

0: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 갈게요. 최근 살인적인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 유럽에서는 전자기기들도 더 쉽고 빠르게 뜨거워지는 경향이 있다는데요. 영국 BBC는 특히 더 폭염으로 과열되기 쉬운 휴대전화의 열을 식히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소개했습니다. 잘못하면 오히려 기기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내놓았는데요. 뜨거워진 휴대전화의 열을 식히기 위해 하면 안 되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1: 1번 전원을 끈다. 2번 화면 밝기를 낮춘다. 3번 냉장고에 넣어둔다. 요즘 그 뭐 이렇게 충전하고 그러면 뜨거워지긴 해요. 그리고 뭐랄까요, 영상 시청 많이 하고 그러면은 좀 뜨거워지죠.
0: 네. 네. 근데 이제 햇볕이 뜨거울 때 밖에서 핸드폰을 두는 것만으로도 과열이 돼요.
1: 맞아요.
0: 네, 뜨거울 엄청 때. 뜨거워집니다. 배터리가. 네네.
1: 그래서 어쨌든 휴대전화의 열을 식히기 위해서 뭘 하면 좋은데 하지 말아야 될 거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 말아야 돼요.
0: 그렇습니다.
1: 전원을 끈다. 화면 밝기를 낮춘다. 냉장고에 넣어둔다.
0: 힌트로 습기 드리겠습니다. 습기.

0: 냉장고를 부탁해.
1: 오, 딱 하나 떨어지네요.
0: 네, 네. 맞습니다. 부탁해 괜찮네.
1: 부탁해.
0: 부탁해.
1: 엎이세요.
0: 어쩌자, 어쩌자.
1: 아이고 뭐라.
0: 네, 한번 엎혀봤습니다.
1: 네.
0: 오, 아, 제 꽃도 좀 뜨거운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제 꽃도 그런 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 좀 그 모델 자체가 열이 좀 잘 발생하는
0: 그런가 봐요.
1: 네, 그런 모델들이 또 있습니다.
0: 네. 네. 뭐 어쩔 수 없죠, 뭐.
1: 근데 원래 배터리를 사용하는 모든 기기는 발열이 기본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기는
0: 맞아요.
1: 합니다.
0: 네.
1: 발열 현상이 있어요.
0: 자, 부탁해를 힌트로 드려 봤습니다.
1: 네.
0: 네.
1: 제가 드린 건데 왜
0: 아, 엎혔잖아요.
1: 맞다. 엎었다.
0: 탔잖아요.
1: 아, 맞네요. 으이!
0: 자, 자 이렇게 탔잖아요. 네.
1: 요거는 다 집에 누구라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 이제는 없는 집은 없
1: 사실상 저. 보급률은 100% 이상이죠. 왜냐? 어떤 집은 여러 대를 두기도 하더라고요.
0: 아, 힌트가 생각났어요.
1: 어떤가요?
0: 김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 김치?
0: 네.
1: 자, 김치.
0: 네.
1: 김치가 잠들어 있는 곳이죠.
0: 네. 잠들다.
1: 네.
0: 아, 잠들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1: 잠들면서 발효가 되는 곳.
0: 네. 그렇죠.
1: 네, 네, 네, 네,
0: 그렇죠. 네. 김치 하나 드리거나 아니면 뭐 와인?
1: 어? 와인?
0: 와인 전용 얘도 있지 않습니까?
1: 있죠, 당연히 있는데.
0: 그러니까 그래서
1: 상원 씨 집에 있어요?
0: 아니요.
1: 아.
0: 그런 애들도 있더라.
1: 뭐. 제가 알기로는 막걸리를 좋아하시는 걸로 아는데 갑자기 와인 얘기를 하셔가지고.
0: 전통 와인이니까 그것도.
1: 아,
0: 어떻게
1: 예.
0: 보면.
1: 네. 예.
0: 네. 제가 얘기하면 다 왜 뭐 불편합니까?
1: 아니요. 그래. 갑자기 궁금해가지고.
0: 아, 궁금해하셨구나.
1: 예.
0: 네.
1: 와인 좋아하시나? 상상해봤지. 새끼 손가락을 이렇게 펴고 상원 씨가 와인 잔을 돌리면서.
0: 아, 이런 거.
1: 네, 소믈리에처럼.
0: 아니 뭐 저같이 생긴 사람도 그렇게 할 수.
1: 아니 있지. 생긴 거에 문제는 아니고.
0: 할 수도 있죠. 예.
1: 네.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아, 이런 거.
1: 네, 소믈리에처럼.
0: 아니 뭐 저같이 생긴 사람도 그렇게 할 수.
1: 아니 있지. 생긴 거에 문제는 아니고.
0: 할 수도 있죠.
1: 예. 네.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발표하면 되지 않을까요?
1: 자, 이제. 부탁해. 네. 뭘 부탁할까요?
0: 네. 자, 전원을 부탁해. 화면 밝기를 부탁해. 냉장고를 부탁해.
1: 정답은
0: 3번. 냉장고에 넣어둔다.
1: 네.
0: 가 정답이었습니다.
1: 냉장고에 넣어두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휴대전화.
0: 그렇습니다. 네.
1: 냉장고에 넣게 되면 습기가 발생을 해서 오히려 고장이 날 수 있고요. 그래서 냉장고나 냉동실, 아니 냉동실은 더더욱 안 되죠. 절대 피하시고 대신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하고 화면 밝기를 낮추거나 필요하면 전원을 끄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0: 여기를 우리 저 봉영 씨가 음수를 여기다 보관하죠? 냉동실에.
1: 아니요, 아닌데요.
0: 예전에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
1: 예전에.
0: 예.
1: 아, 그랬나요?
0: 네네네.
1: 아.

0: 잠자기 몇 시간 전부터 안 먹는 게 좋을까요?
1: 1번 1시간, 2번 3시간, 3번 5시간. 그러니까 1시간 전, 3시간 전, 5시간 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0: 잠자기 몇 시간 전에는 끝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1: 네, 그렇습니다.
0: 식사든 야식이든 이제 드시지 말라는 거예요.
1: 네, 늦게 자, 먹는 습관이 대장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대요.
0: 뭐 자세한 건 몰라도 몸이 안 좋을 거라는 거 우리가 느낌적으로 다 알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네.
1: 막 붓고 그러니까.
0: 맞아요. 네, 네. 이제 장기들도 좀 쉬어야 되는데.
1: 그죠.
0: 음식물을 투하하면 얘네들이 또 요거를 막 소화하느라고 밤새 바쁘죠.
1: 그렇습니다.
0: 자, 몇 시간 전에 안 먹는 게 좋을까요? 1시간, 3시간, 5시간.
1: 네.
0: 가위바위보를
1: 우리 전통
0: 힌트로 드리겠습니다.
1: 네.
0: 가위바위보는 기본 룰, 지역에 따라 다르지 않죠.
1: 아, 제가 딱 하려고 했었는데.
0: 평균화된 한 수가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네. 어딜 가나.
1: 네네. 한 번 할까요? 세 번 할까요? 다섯 번 할까요?
0: 네.
1: 요것도 이제 업혀가죠. 제가 바로.
0: 으쌰!
1: 으쌰! 탔습니다. 네. 가위바위보. 네. 네. 보통 어렸을 적에.
0: 그쵸.
1: 이렇게 하죠. 그렇습니다.
0: 자전거 중에
1: 네.
0: 어린이들이 타는 땡발 자전거가 있지 않습니까?
1: 그러네요.
0: 요것도 힌트로 드리겠습니다. 업히세요.
1: 하나, 둘, 셋. 으쌰. 그렇네. 네. 애기들 자전거.
0: 그렇죠.
1: 기억이
0: 보조바퀴가 있는.
1: 그렇습니다. 자, 됐어요?
0: 에?
1: 됐어요?
0: 그러면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1: 네네.
0: 예, 예. 다들 정답 맞춰주시고 계시고요.
1: 오답도 있네요. 거의 간헐적 단식 수준으로 하신 분들도 계시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2번. 3시간 전에는 식사든 야식을 끝내

내가 이겨 난 오고 싶어버린 줄 모르는 누나 그 다리 그

쾅쾅 가루란 차르르르르르 벅다우 따그락 똑다우 턱 저거패 늙은 노승 하나 가사 잡고 흑어 시로 지게 매우

0: 진짜 더 놀라운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AI가 이제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이 음악 쪽에서는 이제 서양 음악이 데이터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쵸, 우리 그쵸. 국악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1: AI가 그 농현과 그 맛을 어떻게 그 내냐고.
0: 그러니까
1: 그죠.
0: 그렇죠.
1: 안 돼, 안 돼.
0: 우리는 악보로 전승된 게 아니라 구전으로.

0: 그렇죠. 네.
1: 어차피 있는 기술이니까요. 그 네. 기술을 우리도 생각을 하면서 살면 좋겠죠.
2: 그렇습니다. 네.
3: 자, 오늘 오픈런 초대해서 정말 반가운 분이 찾아와 주셨고요.
1: 네.
3: 많은 분들이 반겨 주시고 계십니다.
1: 그렇습니다.
3: 네. 자, 예결 씨 지금 만나러 갑니다.

0: 줄을 서시오.
1: 오픈런 초대석. 그 명절에 오랜만에 이제 조카들이 이렇게 만나면 어머 네가 벌써 몇 살이라고? 하면서 놀라는 일이 종종 있죠.
2: 네 삼촌. 예.
1: 그런데 말이죠 오늘 오픈런 초대석의 주인공 예결 밴드의 보컬 예결 씨도 비슷합니다.
2: 25 나의 계절이라는 앨범으로 바로 이 스튜디오에서 처음 만났었는데 그 후로 5년이 지난 30이 된 예결 씨가 새로운 앨범을 들고 와 주셨습니다. 어르신 어서 오십시오.
3: 어르신이라. 네, 어르신. 안녕하세요 여러분. 30살 된 예결 밴드 예결입니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예결 씨도 비슷합니다.
2: 25 나의 계절이라는 앨범으로 바로 이 스튜디오에서 처음 만났었는데 그 후로 5년이 지난 30이 된 예결 씨가 새로운 앨범을 들고 와 주셨습니다. 어르신 어서 오십시오.
3: 어르신이라. 네, 어르신. 안녕하세요 여러분. 30살 된 예결 밴드 예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2: 어르신 목소리 톤도 좀 바뀌었습니다.
3: 네 제가 오늘 또 차분하게 네. 하려고 마음을 많이 가다듬은 것 같거든요.
2: 그 예전에는 약간의 그 혀에 약간 튜닝이 들어가는 약간 그게 아. 약간 있었었거든요. 네. 그 튜닝도 이제 싹 뺐네요.
3: 아 튜닝.
2: 예, 예. 예. 정품으로다가 이렇게 싹 해놓은 것 같아요.
4: 그 전에 가품이었습니다.
2: 아니 아니야. 아니야. 더 약간 상큼하고 약간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은데.
3: 정말요, 네. 예.
2: 더 좀 말씀대로 더 차분해지신 것 같습니다.
3: 네.
1: 예. 오늘 컨셉이 그래서 서른 살이라면서요.
3: 예. 아 컨셉도 그렇고 실제도 예. 그렇고.
1: 자 그러면 이제 서른 살 되니까 뭔가 좀 달라진 게 느껴져요?
3: 네 마음가짐도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고요. 네. 뭔가 목소리도 옛날에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엄청 이렇게 방방 뛰었었는데 네. 그러고 싶어도 요즘은 조금 차분하게 가라앉혀서 조신하게 하려고 오. 노력하고 있습니다.
1: 근데 그거 아세요? 웃겨요 지금.
2: 아. 왜요?
1: 아니, 너무 왜 귀엽잖아.
2: 아 그렇죠.
1: 네, 네 너무너무 귀여우세요.
3: 네 멘트 공연할 때도 멘트도 네. 조금 더 차분하게 하려고 아, 노력하고 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2: 아, 안 그래도 지금 공연 말씀하셔서 네. 그런지 지난 주말에 네. 국립 남도국악원 진학당에서 우수작품 공모 선정작으로
3: 네.
2: 한 가운데 흥 겨운데
3: 네.
2: 이 예글 밴드 공연을 하고 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3: 네 맞습니다.
1: 타이틀도 너무 잘 지었네요. 네.
3: 그래서 1부에는 한이 담긴 좀 저희 예글 밴드의 슬픈 노래들 발라드 네네. 위주로 조금 풀어서 들려드렸고
1: 예.
3: 이제 흥이 담긴 곡을 이제 2부에 들려드렸어요.
1: 어허.
3: 그래서 진도분들은 언제나 기대와 다르지 않게 추임새도 엄청 많이 해주시고
1: 네,
3: 막 어깨도 막 많이 흔들어주시고 너무 너무 즐겁게 네, 좋은 기억으로 즐겁게 즐기다 왔습니다.
1: 아 그러셨구나.
2: 제 기억에도 진도분들이 진짜 공연을 잘 보시더라고요.
1: 잘 보시고 그리고 잘하는 공연팀에게는 아낌없이

0: 총 세 곡인데 제가 원래 서도 소리꾼이지만 이번엔 경기 소리를 담아서 내가 돌아간다는 닐리리아를 보사노바로 편곡했고요.
1: 그래서 가볍게.
0: 네 맞아요. 예. 니나노 니나노는 태평가를 그리고 이제 매화는 매화 타령으로 했는데 이 세 곡은 보통 이제 많은 대중분들이 아는 경기 민요 전통 민요기도 해서 네. 조금 더 쉽게 같이 따라 부르시기도 좋고 또 쉽게 듣기도 좋고 할 것 같아서 만들어봤고 네. 제가 뭔가 생각이 요즘 많아져서 그런지 네. 노래를 들을 때 조금 더 생각 멍때리고 기분 그냥 좋아지는 장르를 많이 찾게 돼서 그런지 네. 그렇게 담아봤습니다.
1: 현대인들에게 사실 그게 제일 필요하죠.
0: 네.
1: 복잡하지 않고
0: 네,
1: 그냥
0: 맞아요.
1: 들어서 좋고 네. 흘려보내도 괜찮고 네. 이런 거니까.
2: 그러면 지금 말씀에서 느낌이
0: 네.
2: 꼭 나이를 떠나서 요즘에 음악적으로 제일 고민?
0: 네.
2: 고민이 있으십니까?
0: 음악적으로 고민요. 어떻게 네. 이제 어떤

0: 멤버들은 가장 어린 친구 이제 05년생도 있고
1: 05년
2: 연생?
0: 네, 05년생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98년, 99년 뭐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3: 제가 03학번인데 05년생.
1: 네. 05년생 내가 이제 제대를 하고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2004년에 제대했거든요.
3: 예, 예. 네,
1: 막 남아서 이제 고민하고 있을 때.
3: 그분은 2002년 월드컵도 못 봤겠네요.
0: 네, 그때 막. 네.
1: 그러네.
3: 우리가 갑자기 어르신, 진짜 어르신 된 기분인데.
1: 아, 이것도 궁금해요.
0: 네.
1: 이제 어쨌든 진짜 말씀대로 해보고 싶은 걸 다 했잖아요.
0: 네.
1: 즉 민요 안에서 이걸 베리에이션해서 이제 음악을 하는 컨셉이니까.
0: 네.
1: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이번에도 앨범을 내고 할 때 그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어쨌든 맥이 닿게끔 이렇게 할 거
0: 네,
1: 아닙니까?
0: 네.
1: 컨셉을.
0: 네, 저는 뭔가 딱 제가 그 순간 그 시기에 뭔가 꽂히는 생각들을 그냥 많이 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막 어떻게 계획을 해서 이렇게 내겠다 이런 것보다 그 시기에 제가 가장 깊게 느끼는 것들이나 그런 것들을 딱 불타올랐을 때
3: 네.
0: 내는

0: 이번에 발매된 세 곡 중에서는 이 노래를 가장 좋아해요. 아. 왜냐면 뭔가 솔직한 뭔가 제가 짝사랑했던 네. 감정들을 담아서 만든 오. 곡이니까.
1: 어, 그렇더라고요. 가사가 네. 여자 친구인데 네. 어떤 좋아하는 남성을 보고 설레는 마음을 네. 표현했더라고요.
0: 그래서 돌아간다는 게 되돌아간다, 뭐 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뭐 내가 님에게 돌아간다 이런 마음이 닐리리아에 담겨 있지만 네. 여기서는 제 몸이 고장 나버리는 거죠. 아~ 좋아서 머리칼도 아~ 막 빙.

0: 좋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5429님께서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몸도 마음도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였군요.
1: 네.
0: 이렇게 네, 남겨주셨고요.
2: 근데 가사도 예쁜데요. 땡큐브 영상 보니까 네. 또 푸르푸르 푸른 사과처럼 아주 너무 싱그러우시더라고요.
1: 네.
2: 어디서 촬영을 한 거예요?
1: 그게 한 세 달 전에 올림픽 공원에서 촬영을 했어요. 근데 올림픽 공원 하면 보통 그 나무 하나 이렇게 딱 있고 그 넓은 들판 네네. 거기를 많이 저도 생각을 했는데 네. 너무 이제 많이 되게 많이 지나다니셔가지고 엄청 구석에 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데서 올림픽 예. 공원에 예. 예, 거기서 앉아서 촬영했습니다.
0: 사실 이게 뭐 어마어마한 영화 그런 게 아니니까 예.
2: 통제할 수는 없으니까.
0: 통제할 수 없으니까.
1: 네. 네.
0: 그래도 저 예결이에요. 그럼 다 알아보지 않나요?
1: 아, 아닙니다.
2: 저 국악계 아이예요. 네.
0: 모르세요? 불러 노래 불러드리고. 1204님께서 공연 다니시면 관객분들이 후렴구 같은 경우에는 잘 같이 따라 부를 것 같은데 네. 어떤가요? 라는 질문이 들었어요.
1: 네, 많이 따라 불러주시고 제가 유도도 많이 하는데요. 특히 많이 익숙한 곡일수록 그냥 알려드리지 않아도 따라 불러주시더라고요.
0: 그게 네. 민요가 가진 힘인 거
1: 같아요. 맞아요.
0: 많이 아니까. 네. 네. 저희도 예전에 그 공연 둘이 네. 가가지고 어디였나요? 어디였었죠? 어르신들 네. 계신 곳에
2: 네.
0: 민요 남도 민요를 막 불렀어요. 열심히. 네. 했더니 어르신 남자 어르신이 약주를 좀 하셨었나?
1: 네.
0: 좀 화가 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민요냐? 민요야? 그러면서 경기 민요를 막 부르셨었어요. 그 어르신이.
2: 민요라는
0: 거다. 아니는 못하리라.
2: 맞아요.
0: 기억나죠.
2: 기억나요.
0: 그렇습니다.
2: 그나저나 그러면 이제 계속 싱글도 내랴 가사도 쓰랴 그 사람들 피해서 영상도 촬영하랴. 아예 새해부터 그러면 엄청 바빴네요.
1: 네, 그냥 곡 작업을 계속 하는 게 조금 머리가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뭔가
2: 그러게요.
1: 어떤 걸 해야 될지 아직 뭔가 모르겠을 때 그냥 네. 앉아만 있으니까 네. 답답함도 크고 했는데 유나를 만나서
2: 아.
1: 네, 거의 막 하루 만에 나온 곡들
2: 01년생 유나 씨 네.
1: 그래서 네. 그런 케미가 정말 중요하다고 하고 저도 정말 에너지를 많이 얻고 젊은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2: 아, 젊은 에너지.
1: 네.
2: 아니 그러게요. 그러니까 내가 돌아간다도 기존의 또 예결 씨의 음악과는 또 사뭇 다르더라고요.
1: 네.
2: 결이.
1: 네.
2: 그러니까 확실히 사람이 음악을 만들어요, 그죠?
1: 네.
2: 즉흥 같은 것도 막 하세요, 연습실에서?
1: 즉흥이요?
2: 유나 씨랑도 그렇고.
1: 즉흥은 그냥 멤버들끼리 가끔 합주할 때 네. 심심하면 이렇게.
2: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어떤 음악이 탄생할 것 같은 네. 느낌도 들어서.
1: 네.
2: 그냥 뭐 예를 들어 주제 하나를 딱 던져놓고 우리 한번 뭐 즉흥적으로 한번 놀아볼까 해도 아 왜냐하면 예전에 불금행 국악할 때도 예결 씨가 그런 걸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0: 선수지 선수. 네,
2: 아주 유려하게 유연하게 주어진 환경에서 막 노래를 만드시는데 그게 너무 대단하시더라고요.
0: 예전에 또 우리 그 한양 스캔들 할 때 네. 산 탈 거야 섬 탈 거야.
1: 네, 그렇죠. 너무 재밌었어요.
0: 네, 재밌었어요. 잘 만들어서
2: 그 곡도 네. 뭐 순간순간 예결 씨가 막 튀어나왔었거든요.
0: 그래서 이제 또 별도로 한웅원 감독 만나서 레코딩을 또 하셨죠.
1: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따로 앨범을
2: 냈고
1: 네. 네. 네.
2: 저희도 여러 번 듣고 있습니다.
1: 네. 네.
2: 그럴 때마다 이상화 피처링.
0: 네. 아유.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형님 목소리 넣어도 되냐고.
2: 네.
0: 예예 그랬는데 저 뒤쪽으로 해놨어.
2: 잘 목소리. 찾아봐라.
0: 목소리 들리지도 않아. 네, 아무튼 예결 씨 목소리 잘 듣고 있습니다.
2: 또 질문들이 들어오네요. 곡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대요. 민요를 하나 정해놓고 하시는 편인가요? 이 질문이 있어요.
1: 일단 민요를 정해놓기도 하고 저는 네. 제의가 아니어가지고 즉흥에 제가 딱 나오는 것들이 정답일 때가 많더라고요.
2: 역시.
1: 그래서 거의 막 이렇게 딱 정해놓기보다는 장르를 정해놓고 어울릴만한 뭔가 민요를 찾는다든지 네. 아니면 멜로디를 불렀다가 이거는 이 음악 이 민요랑 잘 어울리겠는데 이렇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멤버들이 이렇게 이거 어때 하고 딱 가져왔을 때 이거랑은 이게 어울리겠다 이런 식으로 많이 작업을 합니다.
2: 그럼 가사는요?
1: 가사는 다 제가 쓰고 있어요.
2: 그러니까 쓸 때 어떻게 써요? 그러니까 이 곡에 어울리는 어떤 걸 이렇게 가져오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감정들이나 이런 걸 끄집어내는 경우가
1: 저는
2: 많아요?
1: 저는 좀 감정적인 편이어가지고 감정 인상적이기도 하고 생각이 좀 많아요.

0: 않아서 그때 느끼는 생각들을 많이 음악에 넣는 것 같아요.
1: PF는 나왔네요. MBTI. 그죠?
0: FP.
2: 그리고 5779님께서 그 노래 가사는 다 경험담일까요? 이렇게
1: 썰좀 풀어달라는데.
0: 경험담.
2: 그러니까 이렇게 왔어요. 예결님, 사랑 노래는 다 경험담이실까요? 썰좀 풀어주세요. 이렇게 왔는데.
0: 네.
2: 그러니까 어쨌든 노래 만들 때다 경험담을 기반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상상으로 이렇게 쓰는 경우도?
0: 저는 경험담이고요. 상상은 쌀은밖에 없었어요. 제가 매미가 된 적은
1: 쌀은?
0: 네, 거의 다 경험담으로 많이. 제가 왜냐면 제가 노래를 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전달을 해야 되는 거는 제 감정에서 나와야 하니까
2: 그러네.
0: 가사는 다 경험담입니다.
1: 아하. 근데 바쁜데 연애하고 그럴 시간이 있어요?
0: 모르겠어요.
3: 그래. 기획사에서
1: 저 발끈하시잖아요.
3: 조용히 하라고 그러시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선수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1: 예. 자, 이제 두 번째 라이브 니나노 니나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0: 네.
2: 첫 번째 내가 돌아간다가 보사노바 풍이었잖아요.
0: 네.
2: 요것도 보사노바입니까?
0: 요거는 보사노바는 아니고 그냥 팝 장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뭔가 장르가 딱 정해지기가 애매한 곡이긴 한데
1: 네.
0: 요 곡은 이제 태평가를 가지고 신나게 좀 귀엽게 만들어본 곡이에요.
1: 예.
0: 제가 요즘 머리가 복잡하다고 했잖아요.
1: 뭐가 그렇게 복잡한 거예요?
0: 30살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냥
2: 아니 그럼 마흔이 지금 중반이 넘

0: 조금 내가 뭔가를 놓쳐도 괜찮을 거야. 뭔가 조금 달라도 아니면 조금 뭔가 모자라도 괜찮아 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냥 재밌게 놀면서 네. 살아가자 이런 마음을 담아서 담았어요.
1: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0: 네.
1: 그런 마음을 겪고 나니까 이런 곡도 나오는 거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다 너무 소중한 경험들이고 정서들인 거죠.
2: 40대 되면 정말 행복합니다.
1: 진짜요? 맞아요? 아, 나 기억나. 40대 때 진짜 네. 형님 엄청 무게 잡았거든요.
0: 많이 무서우셨어요?
1: 뭐 갑자기 어른은 이래야지. 무슨 약간 그런 뉘앙스.
2: 제가 언제요? 제가 지금도 이렇게 철딱선이 없는데 무슨 무게를 잡아요?
1: 아니, 중반쯤 되니까 풀리시더라고요. 초반 지나니까.
2: 맞습니다. 네, 다 잘 될 겁니다.
0: 네.
2: 자, 그러면 니나노 니나노 한번 청해 듣겠습니다.
1: 진실 소리님께서 앗! 오늘 예결 밴드 예결님 나오신 날이었군요. 유유 이제 들어오신 걸 후회하고 계세요. 이제라도 들어오신 게 다행이죠.
2: 국악방송 유튜브 채널로 또 보실 수 있으니까.
1: 네, 지금 라이브 두 번째 곡이에요.
2: 네네.
1: 자, 준비하고 있으니까 보이는 라디오로 빨리 들어오세요.
2: 네.
1: 자, 가볼까요?
0: 네.
2: 음악 드리겠습니다.
1: 후회하고 계세요. 이제라도 들어오신 게 다행이죠.
2: 국악방송 유튜브 채널로 또 보실 수 있으니까.
1: 네, 지금 라이브 두 번째 곡이에요.
2: 네네.
1: 자, 준비하고 있으니까 보이는 라디오로 빨리 들어오세요.
2: 네.
1: 자, 가볼까요?
0: 네.
2: 음악 드리겠습니다.

0: 막 페스티벌 있잖아요. 정말 국악을 이렇게 많이 즐겨 듣지는 않으시는 분들이 많은 자리에서도 저희 예결 밴드 혹은 퓨전 국악이 더 많은 팀들이 그 자리에서 함께 빛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도 크게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1: 아, 실제로 그런 페스티벌에 쓰지는 않으셨어요? 제가 몰라서 여쭙습니다.
0: 이번 9월 달에 예정이 있긴 한데, 예, 네, 아직은 못 썼습니다. 그래서 축제나 이렇게, 근데 아예 이제 락 페스티벌이나 재즈 페스티벌이나 이런 데는 아직 못 가봤고, 예,
2: 그쵸.
0: 소규모
2: 사실 나는
0: 공연장에서는
1: 하신 줄 알았어요.
2: 그런 데서 섭외가 사실 잘 닿기가 어려운 게 국악 쪽에 대해서 관심 자체가 없는 경우들이 꽤 많더라고요. 워낙 특정된 장르의 축제다 보니까.
0: 네, 맞아요.
2: 근데 진짜 예결 씨 섭외하면 정말 뭐 너무 잘할 텐데.
1: 일단은 섭외가 오면 일단 거절 한번 하세요. 잠깐만요, 스케줄 바쁜데.
2: 그거 좋은 방법 맞아요?
1: 몰라, 안 해봤어. 안 해봤어. 나는 들어오지도 않았고.
2: 들어오면 일단
1: 아니 왠지
2: 일정을 맞춰야죠.
1: 바쁜 척은 왠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0: 그런가요?
1: 하고.
0: 일본 바쁜 척하기.
1: 바쁘지만 가겠다고.
2: 그렇지.
0: 아, 일단

0: 말이 이렇게 달려가면서 예. 언덕언덕 넘어가는 모습을 저희 예결 밴드의 무대를 오를 때의 모습을 예, 뒷부분에 담아보았고요. 네. 해금 소리를 자세히 들어보시면 다그닥 다그닥 다그닥 다그닥 하는 느낌을
1: 말소리예요?
0: 네, 네 들으실 수 있어요.
2: 빨리 들어봐야겠다.
1: 그러게요.
2: 해금이요, 해금. 해금. 네. 말 달리는 소리요.
1: 네. 또 포인트 또 있어요?
0: 곡이랑 이제 뒷부분에 제가 이제 그 예결밴드 모습을 담았을 때 조금 이제 국악과 랩 같은 느낌으로 방금 뒷산타령 이런 딕션을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예, 예, 예. 앞선의 산적이 같은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네, 또 국악 랩 같은 느낌으로 네, 담아봤습니다.
1: 물론 이제 음악으로 만나

0: 와,
1: 시원하네요.
2: 이건 진짜 현장에서 들어야 돼요. 큰 스피커 앞에서.
1: 예, 예, 경발님 아. 예결 밴드의 음악이었고.
3: 네.
1: 펜타포트 가야겠는데요.
4: 아, 가고 싶어요.
3: 코첼라 가자고 지금.
4: 아, 코첼라.
1: 가야죠.
3: 3624님께서 진짜 뚜구뚜구뚜구는 없는데 서부영화. 아, 있었어요. 이 경발님 맨 끝에 있었잖아요. 아.

조심해야 합니다. 땀이 멈추고 피부가 뜨거워지는 응급 상황이니 즉시 119에 신고해 주세요. 특히 의식이 없을 때 물을 마시게 하면 기도로 넘어갈 수 있어 위험합니다. 억지로 물을 먹이지 말고 물수건으로 체온을 낮추며 구조대를 기다려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0: 안녕하세요. 노래가 좋다 황민왕입니다. 오늘은 주변 분들에게 비 피해는 없는지 안부를 묻게 되는 날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이번에는 비 피해를 겪었다는 소식이 들려서 더욱더 안타깝습니다. 이번 주는 내내 비가 올 것이라고 하니까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고요. 우리들 마음도 날씨의 영향을 받곤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유 있는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대하고 또 내 자신도 다독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조의 소리로 안태경, 파경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1: 아주머니, 그 누구가? 노문편 농사님이다. 그거 참 오래간만이로구나. 시비합시다. 같이 늙어가면서 그만두어라. 그럴 리가 있나요? 인사드립니다. 오, 잘 있었니? 아주바니 대가리가 묵사발 같아서 되게 컸소이다 그래. 예라 이 자식 대가리? 그리고 너는 오똑 서서 절 받고 나는 한모녀 이러구나. 내 소리는 위에서 날 적이네. 그럴 리가 있나요? 하여간 집안에 애들이 편치 않아서 안택을 하려고 왔는데요. 애들이 편치 않아? 그 친구의 반가운 말이로구. 사람이 죽는다는데 반가워요? 시절 더운 문화인데 식구 적은 것이 행복이란 말이야. 출생신고나 했니? 못했어요. 잘 됐다. 사망신고와 같이 갖다 주고 말려보나 여러 번 왔다 갔다 가려니. 다 차려놓아라. 비행기 상문일다. 뜬 상문 위에다가 쏘았다. 쏘다니요. 맞았단 말이야.

합니다. 나도 미운을 밀 때요 을밀 때면은 만부대라 사파설경 남선부주 해동조선 오늘날 이대가 중이 지난 신수 불기

비단의 수결 같이 한강성 물결 같이 일론 삼백 육십오일 그냥 그대로 정지 열집 남의 눈에 꽃이 되고 구름발마다 향내

설사증에 무슨 똥싸고 돌아다니 저도 먹고 물러가고 어떤 양만 팔자 좋아 기상여자가고 배양인이 상경관 국일관 통일관 우춘관이 어리먹다 양복 아래 물띠 각 싸고 돌아간 귀 저도 먹고 더럽다

있는데요. 소리도 그렇고 재담도 그렇고 참 탁월하죠. 예, 김종조 명창의 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아, 이번 주 내내 비 소식이 있고 또 비가 많이 온 지역들이 있어서 예, 피해를 벌써 입은 지역들도 있고 뉴스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어쨌든 피해를 입은 지역은 또 복구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기저기 큰 화재 소식도 있고 비 소식도 있고 이게 막 한 번에 합쳐서 이렇게 들리니까 예, 마음이 이렇게 편치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다들 이 피해를 입은 곳들에 또 함께 마음을 모아 마음을 써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장맛비, 이번 장맛비는 좁은 지역에 강하게 퍼붓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비가 그친 지역에서는 또 폭염이 이어지는 날씨라고 하는데요. 비가 강하게 내리다가 또 그치는 날씨가 반복될 전망이라고 하니까 비 피해는 물론이고요. 건강 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모님 또 가까운 어르신들 전화로라도 안부를 챙겨야 되지 않을까 챙기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구학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월요일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방송되는데요.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방송 들으면서 사연이나 신청곡으로 참여해 주시면 선정을 통해서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생방송 문자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6186님께서 황민왕님 별일 없으셨나요? 중부권은 비가 집중인데 남부는 덥기만 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뭐 특별히 큰 일은 없었는데 집이 이제 그 도시는 아니라서 집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그 빗물에 떠내려온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도로 정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 집에 물이 샌다라는 사실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나중에 팔 때 안 팔릴 것 같은데 그 옥상이 자그맣게 있는데 거기 이제 낙엽이랑 이런 것들이 쌓여서 물이 못 내려갔는데 아마 그것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 방수 그 페인트인가요? 네, 그걸 날이 맑을 때 다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근데 물이 새니까 이게 뭐 그 큰 그릇 받쳐놓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속상해하지 않고 운치를 즐겼습니다. 예. 뭐 고난을 이기는 방법, 극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예. 고흥 이한식님께서 사연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왕 씨. 아내가 와서 2박 이틀 밤까지 어제 보내고 갈치 낚시를 다녀와서 자다가 노래가 좋다. 그렇죠. 갈치는 밤에 이제 조업을 하니까 자다가 노래가 좋다 방송 시간에 깨서 인사드립니다. 갈치, 고등어, 삼치를 66리터짜리 쿨러에 채워서 왔어요. 피곤해도

와, 엄청 많이 잡으셨네요. 웬만한 어르신의 상반신이 넘는 크기의, 이게 37일까요? 예, 어떤 고기인지 잘, 물고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엄청난 크기의 물고기를 잡으셨는데, 저희 피디님이, 냉동이 아닌가? 라는 지금 의문. 그 정도로 커요, 여러분. 아무튼, 엄청 기분 좋게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 역시나, 신청곡을 조기 만선에서 오는 노래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시면서, 고흥은 지난 9일 아침 이후로 비가 안 오고 덥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비가 오는 지역도 그렇고 안 오는 지역도 그렇고 날씨 대비를 철저히 잘 하셔야겠습니다. 신청곡 보내드리기 전에 듣고 있으면 기분이 함께 좋아지는 곡이죠. 능계타령, 자진 능계타령을 최경만 외에 여러분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최경만의 태평소 연주로 능계 자진 능계 타령을 보내드렸습니다. 고흥 이한식님께서 앞서서 저희가 제기했던 냉동 생선이 아니냐, 크기가 너무 크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바로 문자 사연을 고기가 너무 커서 박스가 없어서 구부려서 보관해서 부두에 들어와서 사진 한 컷 연출 보정 없이 보내드린 겁니다. 무게가 10kg 이상이어서 들고 있을 때 힘들어서요 라고 구체적인 정황과 내용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잠시나마 저희가 의혹을 제기했던 저희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께 드리는 공연 선물 소식이 있습니다.

0: 희한하게 남도 서도 하시는 분들은 아리랑을 잘 선곡해 오지 않아요. 뭐 예를 들면 진도 아리랑, 뭐 지역별로 아리랑 이렇게 하면
1: 네.
0: 생각보다 선곡 횟수가 적거든요.
1: 네.
0: 근데 경기 소리 하시는 분들은 필수로 아리랑을 선곡을 해 오시더라고요.
1: 네.
0: 캐오지 않아요.
1: 오.
0: 뭐 예를 들면 진도 아리랑, 뭐 지역별로 아리랑 이렇게 하면
1: 네.
0: 생각보다 선곡 횟수가 적거든요.
1: 네.
0: 근데 경기 소리 하시는 분들은 필수로 아리랑을 선곡을 해 오시더라고요.
1: 네.
0: 그만큼 많이 하신다는 얘기일까요?
1: 그렇죠. 많이 부르죠.
0: 혹은 아리랑만큼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어떤 사명감 뭐 이런 게
1: 아, 경기가요?
0: 네, 경기가.
1: 아, 좀 그런 것도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네. 뭐 많은 아리랑이 있지만서도 네. 그 일단 저희가 그 아리랑의 모체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0: 네.
1: 좀 사명감에 우리 경기 아리랑이 네. 있다 이런 게 큰 것 같습니다.
0: 네. 최은 씨의 의견이 곧 국악 방송의 의견은 아니다라는 점을 아리랑 하면 뭐

0: 아니기 때문에.
1: 그렇죠.
0: 근데 이 당시에는 약간 문화적으로 유행하는 게 있으면 진짜 모두가 예. 시청률이 50%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1: 이 영화 나은규의 아리랑이 올해 130주년이 됐어요?
0: 100주년인 것 같은데 130주년? 130주년인지 100주년인지 잘 모르겠지만 딱 떨어지는 예. 주년에 해요.
1: 와, 엄청 오래전에 나왔던 노래. 네. 이 정도면 전통이라고 불러도 되겠다.
0: 네, 그렇죠.
1: 그쵸? 이 정도 시간이면.
0: 네, 전통입니다.
1: 네. 그리고 사실 요즘은 아리랑을 지금 채연 씨가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부를 줄 아는 것보다는 그냥 아리랑이라는 글자 자체, 이름, 제목 자체를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BTS 덕분이기도 하겠죠.
0: 네, 요즘은 뭐 BTS가 새로 컴백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아리랑이 실리면서 네. 또 그런 부분에도 아리랑을 알리는 데 일조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1: 정말 다양한 아리랑을 많이 만나시고 부르시고 할 텐데 채연 씨도
0: 네네.
1: 참 인상 깊었던 아리랑 이렇게 손에 꼽자면
0: 인상 깊었던 네. 아리랑 인상 깊었던 아리랑이죠.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여우락 페스티벌에서 먼 아리랑이라는 공연을 했는데
1: 먼 아리랑
0: 이게 뭐냐면 그 독일군 수용소에 포로로 잡혀있는 한국의 김그레고리라는 예, 어떤 분이 아리랑을 하는 걸 독일에 있는 음성학 교수가 녹음을 해가지고 실린더에 그거를 넣은 것이 그 실린더가 우리나라까지 오는 과정을 담은 그러니까 멀리 있는 아리랑이라는 거죠. 근데 그 아리랑을 가지고 이제 스토리를 가지고 공연을 만들었는데
1: 예.
0: 그곳에 그 실린더에 담겨있는 아리랑이 바로 서울의 원조격 아리랑인 구아리랑 멜로디랑 엄청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흥미롭고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였습니다.
1: 노래가 좋다 해서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0: 네.
1: 사실 이제 너무 먼 옛날에 뭐 옛날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직접 겪어보지 못했던 전쟁의 상황 뭐 네. 이런 것들과 포로 수용소라는 참 그 열악한 공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서 선택한 노래가 아리랑이었다라는 게 뭔가 참 슬프면서도 좀 약간 네. 신비롭다라는 그런 생각.

0: 보니까
1: 네네네.
0: 선생님께서 아카펠라로 그러니까 무반주로 이렇게 가르쳐 주셨을 때는
1: 네.
0: 그때 소리를 받아 주실 때 이제 그런 음정들이 독특한 음정들이 많이 많이 나오는데 선생님께서도 실제 악기랑 하시거나 뭐 관현악이랑 네. 하실 때는 또 그 음에 맞춰서 또 이렇게 잘 왔다 갔다 하시면서
1: 그러니까 그걸 참 조절하실 수 있는 게 또 그 어떤 치밀한 성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0: 네.
1: 저는 치밀과 치열이 공존하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0: 굉장히 연습을 아직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여든이시지만 그래도 네. 공연하시면 연습하시고
1: 그러니까요. 그 밑에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0: 그거를 아직도 보여주시고 있다는 게 전 너무 정말 대단하죠.
1: 아, 그렇죠. 사실 그래서 니네는 너무 열심히 안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셔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네. 네. 7942님께서 안녕하세요. 비오는 날 구아리랑으로 차분해지는 오늘입니다. 역시나 오늘도 탁월한 선곡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뭔가 차분해지시나 봐요. 그 뒤에 나오는 그 음악
0: 패드가 가지고 네. 있는 게 비를 비의 감성을 불러오시나 봅니다.
1: 우유모치님께서도 두 분 설명과 함께 듣는 이야기와 소리가 비오는 월요일에 들으니 더 좋습니다. 모두가 안다고 생각한 아리랑인데 정작 원형을 찾기가 힘들다니 워낙 다양한 버전의 아리랑이 많다 보니까 새삼스러울 만도 하지만 유치원 어린이들이 아리랑을 모를 수도 있다는 기에 좀 뜨끔했죠 라고 보내주셨는데 저는 이제 딸들 키우고 있으니까 진도아리랑까지는 기본적으로 다 배우는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0: 네.
1: 선생님들이 네. 다 가르쳐서 그래서 아리 아리랑 하면 하더라고요.
0: 오~
1: 네. 아라리가 낫네 아리가 이렇게 불러. 우리 딸 노래는 안 되겠네.
0: 아버지를 닮지 않았나.
1: 아, 실망스럽습니다. 아리랑을 이제 지역별로 준비를 해 오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네. 밀양 아리랑 준비해 오셨습니다.
0: 네, 밀양 아리랑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네. 이제 경토리, 그러니까 경기 소리꾼들이 부르는 아리랑들을 위주로 이제 준비를 예. 했는데, 밀양 아리랑은 이제 대중분들은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이 날 좀 보소로 네. 되게 유명해진, 예, 보통 밀양아리랑 하면 이게 동부 쪽에 있으니까 메나리 토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메나리 아니고 이거는 경기 서울 지역에 있는 반경토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좀 어두운 경기민요 한강수타령 쪽 네 그런

0: 나오신 게 아닐지 생각이 드는데.
1: 이 정선 아리랑이나 강원도 아리랑 이렇게 듣다 보면 네. 뭐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막 이렇게 트랑트랑트랑트랑 막 굴러가잖아요.
0: 네.
1: 이렇게 부를 때와
0: 네.
1: 그 이별가 같은 노래들 부를 때와
0: 네.
1: 전 정서는 비슷한 것 같은데 어쨌든 소리 조는 다르니까
0: 네.
1: 이게 어느 한쪽을 잘하면 한쪽이 저절로 좀 잘하게 되는 게 있나요? 아니면 좀 구분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건가요?
0: 약간 메나리 오리지널 저는 메나리라는 게 사실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 예.
0: 방금 직접 예, 민항 선생님께서 예. 해주신 그런 소리에서 나오는 그 위로 돌려 치는 소리가
1: 아, 있어요.
0: 요즘은 이 라솔미에 너무 강조돼가지고 사람들이
1: 내리는데
0: 네네네. 내리는 거에만 강조가 돼 있는데 그런 거를 잘 하시는 분들은 또 이별가 하실 때도 그걸 쓰시더라고요. 그러면
1: 아.
0: 이제 얘는 뭔가 이별과 다른데.
1: 맞아요. 이별이야.
0: 네. 좋다.
1: 막 이런 네. 식으로 이제 막 돌려 네. 쓰죠.

0: 촉촉해지고 척척해지고 심지어 축축해지는 분들도 계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음 같아서는 집에 갈 때 데리고 가고 싶은데 여기서 헤어져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채연 씨와는 다음 주를 또 저희가 기약을 해보고요. 여러분들도 네.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연 씨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주차 정산, 메뉴판, 공유 자전거. 하루에도 몇 번씩 만나는 QR코드. 그런데 정산 코드 위에 가짜 QR코드를 덧붙이는 수법이 늘고 있습니다. 스캔 한 번으로 악성 앱이 설치되면서 내 정보가 새어나갈 수 있는데요. QR코드를 찍기 전에 스티커가 덧붙어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보고 접속한 화면에서 앱 설치를 요구하면 바로 종료해 주세요. 편리한 QR코드, 스캔은 신중하게. 국악방송 정보보호 캠페인이 함께합니다.

앵그마, 너 귀신들 한번 해라. 어른이 불능나 아이가 불능나 대담은 예하랬다, 앵그마. 아이고, 잘한다. 자, 초성 좋게 한번 하라. 이따 밥 줄게.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Énième.

이직형이 되느냐.

남도 잡가 육자백이 들었습니다. 박진섭의 소리, 정화영의 정구장단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장화홍련 전 보내드릴 텐데요. 이렇게 이제 전자가 붙으면 창극인 경우가 많이 있죠. 오늘은 안양년 외에 여러분의 소리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되었구나. 타나 가고 여사 헌 헛시

0: 저가 어찌 들꾸신가.
1: 정말요, 홍련아, 이 명심불마하겠나이다.
2: 아버지가 가위가 놀리신가 봐. 깨드릴까? 고이 주무시는데 깨워드리지 마.
1: 정말요, 홍련아, 예, 명심불마하겠나이다.
2: 빨리 깨워드려. 예, 예.
3: 그래.
2: 예. 아버지, 아버지.
4: 아니, 내가 꿈을 꿨나 보구나.
2: 무슨 꿈을 꾸셨길래 그러세요?
4: 참 이상한 꿈도 있지.
2: 꿈이라니요?
4: 이럴 줄 알았다면 콩이란 짓을 해서 너희들에게 이런 꼴을...
2: 아버님, 그런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하시고 또 하세요.
4: 오냐? 안 하마. 그 대신 이젠 계모가 학대 못하게 하마.
2: 학대는요? 저희가 모두 잘못하니까 꾸지람을 듣는 게지요. 아버지, 그런 말씀 하시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들으시면 또 저희만 야단 맞아요.
4: 오냐, 불쌍한 내 자식들.

3740님께서 주말 연휴에 친정 제주도 다녀오셨다고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예. 제주도 너영나영, 너영나영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김영순, 김부선 두 분의 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월요일 생방송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일 2부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오늘 이 음악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음악, 오늘은 태평하고 편안한 날을 바라는 뜻에서 가곡 태평가 준비했습니다. 우리 가곡은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성별에 따라서 남창과 여창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이 태평가는 남녀가 함께 부르는 노래입니다. 요즘은 이 가곡 전편을 한자리에서 부르는 경우가 드물지만 조선 후기만 해도 한자리에서 가곡 전바탕을 불렀고요. 맨 마지막 곡인 태평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녀가 함께 불렀다고 합니다. 태평가의 노랫말을 살펴보면요. 이려도 태평성대, 저려도 성대로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노래를 할 때는 이려도는 빼고 태평성대부터 노래를 합니다. 3장에서는 태평한 시절의 대명사처럼 쓰이는 요순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지 1월이요, 순지 건곤이로다 이런 노랫말로 되어 있는데요. 이 뜻은 요임금시대의 해와 달, 순임금시대의 하늘과 땅이라는 뜻으로 요순시대처럼 태평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장과 5장은 우리도 태평성대니 놀고 놀려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선시대 시조집인 청구

0: 최윤영의 소리로 투전풀이 보내드렸습니다. 앞서 9분 넘게 들은 태평가가 머릿속에서 싹 사라졌네요. 음악의 힘이라고 할 수 있죠. 우유모치님의 신청곡이었는데 오늘 야근 노동요가 소도소리 분위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이고 예. 늦게까지 또 일하실 거 생각하면 이렇게 신나는 노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생방송 끝곡은 흥보가 중에서 비단 타령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없이 나오는 비단을 보면서 흥보대회는 얼마나 행복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비단이 나와서 행복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 비단으로 뭘 할까 하면서 상상했을 때의 그 행복이 훨씬 더 컸겠죠. 오늘 저녁에 얼마나 행복한 일이 벌어질까 이런 상상하시면서 오늘 생방송 끝곡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송이 명창의 소리로 흥보가중 비단 타령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1: 한참 이렇게 놀더니 여보 마누라 이 박통 속에서는 쌀과 돈이 많이 나왔으니 저 박을 또 한번 타봅시다. 그 박통 속에서는 무엇이 나오는가 보게. 흥보가 또 한 통을 갖다 놓고 타는 뒤 시르렁 시르렁.

곱질이야. 시리롱 시리롱 시리롱 시리롱 시리롱 시리롱 식삭 독해. 딱 쪼개놓으니 이박통 속에서는 왠갓 비단이 나오는디 이렇게 나오던 것이었다. 왠갓 비단이 나온다. 왠갓 비단이 나온다. 초간부상어 삼백적 호떳다 일광단 고수대양도 적승나비가을광단 소황부요지연호 진상거든 천도문 자나구조 산천 초목 그려내던 지도문 등태산 소천하에 공부자 대단 남양 초당의 경조군대 천하융화룡단 사해가 분분조라하니 내구함승의 영초단 봉진을 시르르릉지니 태평건군대원단 연불타령 지어놓고 춤추기 좋은 장단 큰방 골방 가로다지 국화생긴 완자문 초당전 화계상의 보루다래 보도문 화란 춘성만화방창 봉조 분분의 화초단 고속 불첩까지의 걸 그려졌다는 줄문 통용칠 대모반의 안성묘기 대전문 강구연월을 개경가고 배부르다 간포단 알뜰 사랑 정두님이 나를 버리고 가겨줘.

무공방의 상사단 주월 증막공단요 심심궁곡송님간에 무섭다 호피단 쓰기 좋은 양태문 인정인 어른조사부기단 안폭수단 보식과계고궁초단 행셀부족액계초단 절개인은 송족단 서부렁섭적세발낙능 또방주청사홍사통경이면 백낙능 흥낙능 월어서주당포 융포세양포 수수 동어주경상도 황조포 매매 흥정의 갑사로다 해주 원주 콩주 옥구 자주 길주 명천세마포 강진나주 극상세무기며 한산세무시 생수산팔갑진무사관사 청공단 홍공단 백공단 흑공단 송화세까지 그지어 꼬야 꾸역 나오너라 어찌 많이 나왔던지 흥보가 좋아라고 여보 마누라 마누라는 수년 의복이 그리웠으니 마음껏

골라 입어보. 무엇이 좋은가? 나는 평생 소원이 송화색 사모장 저고리가 제일 좋습디다. 영감은 무엇이 좋소? 나는 제비 은공을 생각하더라도 끊지 않는 흑공단이 제일 좋대. 그럼 영감 먼저 한 변 꾸며.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7월 28일 화요일 저녁 7시 여주 세종문화관광재단이 마련한 7월 문화가 있는 날 공연, 국악 콘서트, 타악 판타지 통이 여주 세종국악당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 강원도 원주 매진농악 전승자들로 구성된 한국전통예술단 아우리 무대에 오르는데요. 우리 장단과 연희를 바탕으로 농악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내며 창작 연희와 연희극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여온 실력 있는 예술단체입니다. 이번 무대에선 강원도의 정서를 담은 메나리 토리와 매진농악의 장단, 그리고 진풀이를 바탕으로 자연의 숨결과 공동체의 신명을 생동감 있게 그려냅니다. 전통 생소 명주곡 수룡음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태초의 공기를 시작으로 설장구와 관현악이 어우러지는 맥, 박진감 넘치는 타악 퍼포먼스, 그리고 모두가 함께 흥을 느낄 수 있는 창작 판꾸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대북의 웅장한 울림과 태평소의 시원한 선율, 힘찬 장단이 한데 어우러지며 전통 연희 특유의 신명과 에너지를 객석 가득 전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입장 연령은 만 6세 이상, 전석 무료라고 하니까요. 자세한 공연 관람과 관람 신청은 여주 세종문화관광재단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통 연희와 사물놀이로 양평 5일장의 하루를 생생하게 그려내는 특별한 공연이 찾아옵니다. 오는 8월 1일 토요일 오전 11시와 오후 3시 양평문화재단 시어터 양평에선 사물놀이 느닷의 양평아리랑 쇼케이스가 열리는데요. 이번 공연은 양평의 대표적인 5일장을 무대로 장을 준비하는 분주한 손길, 사람들로 북적이는 발걸음, 콩을 붓고 전을 부치는 소리, 물건을 나르고 흥정을 주고받는 장터의 활기까지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시장의 일상이 장단과 몸짓 그리고 연희로 새롭게 살아납니다. 공연은 문구수로 문을 열고요. 양평 사람들의 삶과 흥 그리고 공동체의 정서를 한편의 연희로 풀어냅니다. 그리고 무대에는요. 사물놀이 느닷을 비롯해 양사당패 꾼스, 고색창의

공연원이 마련한 무대인데요. 공연 제목처럼 이야기로 만나는 정재, 춤의 정원은 궁중정재의 절제된 아름다움과 품격을 정원이라는 친숙한 공간에 담아낸 작품인데요. 정재는 조선 궁중에서 연행된 노래와 춤, 음악을 아우르는 궁중예술을 뜻합니다. 무대에선 학과 연꽃을 통해 이상세계를 표현한 학연화대 합설무, 신라 처용설화를 담은 처용무, 북을 치며 흥을 더하는 무고, 무사의 기상을 담은 검기무, 궁중무용수의 역할과 의상을 소개하는 여령 들여다보기, 궁중무용의 백미로 꼽히는 춘행전, 그리고 공놀이를 형상화한 포구라까지 다채로운 궁중정재를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평소 어렵게만 느껴졌던 궁중춤을 이야기와 함께 쉽고 친근하게 만나볼 수 있는 시간. 올여름 조선 왕실의 품격과 아름다움이 살아 숨쉬는 궁중예술의 세계를 가까이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공연 내용은 김포문화재단 누리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0: 지금 여기를 벗어나 멀리까지 가보는 일. 떠나기 전엔 새로운 세상을 만날 기대감에 들뜨지만 막상 떠나보면 낯선 것에 생경함은 잠시뿐입니다. 지도 위에 서쪽으로 한참 떨어진 곳, 여러 개의 국경을 지나 다른 도시에서 언어는 달라도 음악에 심취한 사람들의 표정은 비슷하다는 걸 발견할 때, 어쩌면 우리가 먼 여행을 떠나는 이유는 낯설고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가장 익숙하고 편안한 것을 발견하기 위함이 아닐까 싶었는데요. 저녁 6시에도 아직 해가 높이 떠있던 어느 도시에서 문득문득 떠오르던 우리의 익숙한 저녁 시간. 다시 돌아와 보니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들이 더욱 반갑고 소중하게 다가오네요. 여기는 저녁을 채우는 음악 세상,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1: 핫 둘 시작!

그래요. 그래요. 저는 만약에 이렇게 생긴 꽃이 그냥 길가에 있었으면 당연히 나팔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벌레가 갉아먹은 듯한 이 구멍이 뽕뽕 뚫린 이 이파리도 왠지 정겹고 참 귀엽네요. 김인설님께서요. 맛있는 라디오 출석. 6시는 익숙한 프로 맛있는 라디오 출석합니다. 보미님 공연 잘하고 오셨나요?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응원 덕분에 정말 든든하게 네, 공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6714님께서도요, 안주인 오셔서 반가워요 해주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국악사랑 꿀꿀이님께서요, 세계 언론들에서 잠비나의 공연을 취재하기 위해 아우성인 가운데 대성황리에 공연을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컴백홈 이쁜 보미님 청취자님들이요 꽃다발 들고 왕짱 환영합니다. 짝짝짝 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의 이 환대에 제가 또 꽃다발 가득 받으니까 양손이 지금 자리가 없네요. 감사합니다. 승승장군님께서요, 안녕하세요, 보미님. 건강히 공연 잘하고 오셨어요. 반가운 보미님 기다렸어요. 역시 만나는 포근한 보미님이 계셔야 완성이 됩니다. 너무나 반가운 보미님과 함께합니다. 해주셨네요. 네. 저잘 다녀왔습니다. 승승장군님도 잘 계셨죠? 한국이 너무나 더웠다고 이렇게 소식을 많이 들었는데, 더위에 무탈하게 건강, 이렇게 유의하시면서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3033님께서도 보미누님 보고 싶었습니다. 해외 출장 공연하신 소감은 어떻습니까? 저는 떠나고 난 뒤에 소중함은 인연으로 남는 것 같아요. 저도 가끔 옛 직장 동료랑 연락을 합니다. 해주셨네요. 네, 여러분들께서 저 떠나기 전에 응원을 정말 듬뿍듬뿍 해주셨잖아요. 어쩐지 이번 공연에서는 더 힘이 나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승승장군님께서 이어 보내주셨는데요. 국내 공연도 하셨군요. 바쁘신 우리 보미님이시군요. 건강 유의하세요. 이렇게 또 보내주셨는데, 네, 마침 어제였죠. 제가 또 해금연구회라는 해금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사회도 보고요. 공연도 하고. 네, 두 무대를 뛰느라고 조금 힘들긴 했지만, 네, 그래도 잘또 이렇게 공연 마치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드들강님께서요, K국악의 멋과 아름다움을 체코에 알리며 국악을 더 빛나게 하고 오신 우리의 보미님과 잠비나이님을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즐거움과 행복의 대명사, 우리들의 만라입니다. 해주셨네요. 네, 제가 여러분들의 힘까지 네, 무대에서 다 쏟아내라고 국위선양을 하느라고 네,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자, 7426님께서요, 보미님, 드디어 반가운 목소리를 듣는군요. 퇴근길에 만나는 꼭 드려야죠. 어금니 치통만 아니었으면 점심으로 삼계탕을 먹었을 거예요. 치과 가느라 약속 취소하고 팥죽 조금 먹고 이랬더니 너무 배고파요. 정말. 이 치통이 너무나 괴롭거든요. 그쵸? 여러분들. 이 치과 또더 무섭잖아요. 다른 병원보다. 네, 그래도 빨리 쾌차하시고요. 네, 삼계탕 꼭꼭 씹어서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날까지 네, 빨리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자, 음악 한곡 듣고 올게요. 쌍여차 온더락의 연주와 노래입니다. 남도 메들리.

상화차 온더락의 연주와 노래로 남도 메들리 듣고 왔습니다. 맛있는 라디오 월요일은 떠먹여드리는 퀴즈 함께하는 날이죠. 오늘도 문제와 보기 안에 힌트 한가득 담아 정답을 거의 떠먹여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은 손가락만 까딱해서 정답 보낼 준비하고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퀴즈에 참여해주시는 분과 사연으로 소통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 잔류 세제 걱정 없는 순환고집 강청에서 친환경 비누 세트,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를 드립니다. 6714님께서요. 해외여행 갔다 오면 김치찌개가 정말 그리워요. 한국에 태어난 것이 자랑스럽네요. 김장김치도 이제 바닥났어요. 해주셨는데요. 저랑 너무 같으십니다. 저도 다녀오자마자 가장 첫 끼로 먹는 음식이 바로 이 김치찌개인데요. 이 김치찌개만큼은 정말 어디 가서도 대체할 수 있는 음식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김장김치 바닥 나셨다는데. 아이고, 조금 더 드실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아직 가을이 남았는데요. 그렇죠? 자, 윤혜성님께서요. 맥꽃은 고구마꽃과 비슷해요. 고구마꽃은 박한 땅에서만 피지 기름진 땅에서는 피질 않아요. 해주셨네요.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더니요.

1001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보미 씨. 공연 건강히 잘 다녀오셨는지요? 건강 잘 챙기세요. 많이 뵙고 싶었네요. 떠나보니 더 그립고 귀하고 생각나는 건 아들이 군대 갔을 때였던 것 같아요. 옆에 있다가 군대를 가고 나니 더 그립고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지나가는 군인들만 봐도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대신 위문 편지,

그런 후문을 들었습니다. 네, 모두 모두 감사드리고요. 자, 그리고 꽃분네님께서요. 우리 영감 술안 먹고 오는 날 보다 반가운 보미님 보고 봤어요. 아, 이 꽃분네님의 남편분께서 얼마나 약주를 좋아하시는지 우리 애청자분들은 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보다 보미님 보고파서 해주시니까 제가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꽃분네님,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음악 한곡 듣고 와서 오늘의 떠먹퀴 만나볼게요. 7426님의 신청곡입니다. 이유나의 삼계탕.

엄청난 양으로 삼계탕을 끓일지

이윤아의 노래로 삼계탕 타령 7426님의 신청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이윤아의 노래로 삼계탕 타령 7426님의 신청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세상 만사 온갖 주제를 퀴즈에 담아 누구라도 풀기 쉽게 내드립니다. 떠먹여 드리는 퀴즈. 오늘의 떠먹기는 음식 이름을 맞춰주시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밀가루를 반죽해 끓는 장국에 조금씩 떼어넣고 익힌 음식인데요. 예로부터 미리 귀한 지역에서는 감자, 옥수수, 메밀, 도토리 등 그 지역에서 가장 흔한 재료를 반죽해서 만들기도 했습니다. 옛 농가에선 긴 여름 쌀과 보리가 떨어지면 이 음식을 자주 해먹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름철 별미라는 인식이 생겼고요. 지금도 특히 장마철에 뜨끈한 국물 음식이 당길 때 자주 생각나는 음식이죠. 이 음식의 이름 다음 중 무엇일까요? 자, 오늘도 떠먹여드리는 보기 나갑니다. 1번 수제비, 2번 족제비, 3번 회식비, 4번 아카비. 정답 보내주실 곳은 샵 0302,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해주셨네요. 자,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 상황도 네, 우리가 먹는 건데요. 쑥스럽습니다. 자, 4802님 정답 잘 보내주셨고요. 1078님께서도 친정엄마가 이 음식 자주 해주셨는데 보고 싶네요. 저도 감자 듬뿍 넣고 요리해 봐야겠어요. 해주셨는데, 와, 감자 듬뿍 넣은 이것 너무나 감칠맛 나고 맛있죠. 김인설님께서도요, 비 오면 어머니께서 칼국수와 이것 해주셨죠. 이것에 김치 넣어서 먹으면 맛있어요. 해주셨네요. 맞습니다. 김치도 많이 넣어서 먹죠. 얼큰하게 먹는 것도 매력 있어요. 자, 7527님께서요. 반가운 목소리 기다렸습니다. 이제 우미자 씨가 그리워지겠지요. 하시면서 정답 보내주셨는데요. 아, 수요일 날 우리 이모님, 보미자님을 대신해서 우미자님께서 오셨군요. 네,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보나명님께서요, 안녕하세요, 보미님. 익숙한 목소리 너무 반갑습니다. 체코에서 삼계탕

윤수복의 노래로 전라도 함평 맷돌 노래 힌트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정답이 정확히 들렸죠. 자, 0750님께서도 정답 보내주셨고요. 0118님께서요. 잘 댕겨오셨는지요? 해주셨어요. 네, 잘 댕겨왔습니다. 3790님께서도요. 김치 이것, 매운탕 이것 해주셨는데 매운탕에도 빠지면 섭섭합니다. 승승장군님께서요. 맞아요. 칼국수랑 섞인 이것도 있어요. 뜨끈한 거 먹는데 시원하다고 하죠. 해주셨네요. 아, 옛날에는 이걸 왜 이렇게 뜨거운데 시원하다고 할까 의문이었는데요. 이제는 좀 알 것 같습니다. 네, 뜨끈한 국물이 내려가는 그 순간 모든 피로가 풀리는 게 시원한 느낌이 들죠. 네,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싶네요. 6714님께서는요. 우리 할머니표 시골 가마솥에 끓인 이것. 얼마나 맛있을까요? 먹어본 적은 없지만 그 맛이 상상이 돼서 아우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917 하나님께서요. 비 오는 날 최고의 음식 많이 배운답니다. 해주셨고요. 6512님께서는요. 옛날에 엄마가 손으로 직접 지어서 해줬는데 그때 해주셨던 따뜻한 기억이 납니다. 또 먹고 싶어요. 해주셨네요. 예, 반죽 잘해서요. 좀 몽글몽글하게 해서 물 좀 묻혀서 손바닥으로 비벼서 뜯어서 똑똑 떼서 넣는 그 모습. 여러분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네. 자, 그리고요. 7564님께서요. 역시 저는 칼국수랑 섞은 이거 좋아합니다. 해주셨고요. 9151님께서도 정답 잘 보내주셨네요. 자, 그리고요. 7564님께서 정답 보내주시면서 저는 제비뽑기만 하면 당첨 큰 금액이 잘 걸립니다. 제비뽑기 잘하는 방법 없을까요? 해주셨는데 우리 그럼 7564님께서

있는 수제비 골목에서 든든한 한 끼 해결하셔도 좋겠습니다. 오늘도 국지성 폭우가 지역을 옮겨다니며 반복되는 핀셋 장마가 이어졌는데요. 내일도 새벽부터 오전 사이 중부지방에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을 중심으로 시간당 50mm 안팎의 물벼락이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전국의 산사태 위기경보도 주의해서 경계단계로 격상된 만큼 산비탈이나 계곡 주변은 최대한 피하셔야겠습니다. 장맛비가 닿지 않는 제주와 남부지방은 연일 찜통더위가 기승입니다. 전남과 경남은 밤에도 25도를 웃돌며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은 내일 아침 24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9도까지 오르겠고요. 대전이 31도, 울산과 대구 34도, 포항

이한철의 노래로 달거리 듣고 왔습니다. 1716님께서요. 저희 고향 거창은 안 가십니까? 괜히 질투가 나서 한번 투정 부려봅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 해주셨네요. 아우 거창도 참 좋은데요. 여기 또 갈 수 있는 명분을 한번 네 만들어 봐야겠네요. 자 구약사랑 꿀꿀이님께서요. 아이돌 1004명이요. 방송국 앞에서요. 백만송이 장미를 들고요. 보미님 축하고파서요. 기다리고 있는 모습 이쁘게 그려봅니다. 신청곡 iOS의 백만송이 장미 해주셨는데 아유 이렇게 좋아하시는 곡 들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문자 만드시는 이 모습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부 끝곡으로요. 북악사랑 꿀꿀이님의 신청곡 iOS의 백만송이 장미 함께 듣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시선을 에세이로 풀어낸 사람들, 또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꿈꾸며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함께 걷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우리 같이 귀 기울여 보면 어떨까요?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음으로 전하는 인터뷰 프로그램.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야기를 마음으로 전하는 인터뷰 프로그램.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펄펄 끓는 솥단지 위로 뽀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집안을 가득 채운 구수한 냄새에 입안에는 침이 고입니다. 정겹고 따스한 복날의 풍경. 하지만 그 풍경 뒤에는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힌 어머니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불 앞에서도 묵묵히 가족의 여름을 챙기던 어머니의 깊은 사랑. 돌이켜보면 무더운 여름을 버텨내게 하는 진정한 보양식은 가족을 향한 어머니의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어머니의 따스함을 닮은 다정한 우리 노래. 가수 변진섭과 정인이 함께 부른 홀로 아리랑을 들으며 우리 모두의 건강한 여름을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가수 변진섭과 정인이 함께 부른 홀로 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이창비와 강예신의 연주한 노래로 사랑가 들으면서 맛있는 라디오 2부 문 열었습니다. 2부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들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봄디의 세상 맛보기, 월요일엔 월드뉴스가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떠나보니 더 잘 알게 된 소중함을 주제로도 여러분의 이야기 계속 나눠주세요. 샵 0302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덩덕홍 앱 사연 쓰기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0750님 채널 고정 중 해주셨고요. 2738님께서 저도 보미님이 체코에 K문화를 알리러 간 동안 손주 봐주고 일주일 만에 돌아와서 만나를 듣습니다.

거대한 글로벌 콘서트장으로 완전히 탈바꿈했는데요. 약 11분 동안 진행된 공연에 K-POP 그룹 BTS도 마돈나, 샤키라, 저스틴 비버, 버나보이 등 세계적인 팝스타들과 함께 공동 헤드라이너로 출연했습니다. BTS는 바로 전날 프랑스 파리에서 아리랑 앨범 유럽 투어의 마지막 공연을 마치고 곧바로 미국으로 이동해 결승전 하프타임 무대를 장식한 것이었는데요. 파리에선 에마니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부부도 공연장을 찾아 무대를 즐기는 모습이 포착돼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BTS는 파리 공연을 마치고 휴식 없이 미국으로 건너왔으나 피곤한 기색 없이 무대를 장악했고요. 현지 주요 연예 매체들은 BTS가 하프타임쇼 무대에 오른 사실을 속보로 전하면서 역동적인 무대로 공연을 빛냈다는 평가를 잇따라 내놨습니다. 이번 월드컵 개막 공연에도 애니메이션 K-POP 데몬 헌터스의 이재와 블랙핑크 리사가 참여한 데 이어 BTS가 결승전 하프타임쇼에 출연하면서 K-POP 음악인들이 대회의 시작과 끝을 장식하게 됐습니다. 이상 월드뉴스 김보미였습니다.

0: 아예 수청을 들겠느냐?
1: 아우! 아하, 나는 나를 봐서
0: 나의 수청을 들겠느냐?

아이들에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저도 아이들을 아끼고 사랑을 많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쉽지 않은 세상살이 묵묵히 일하시며 저희를 키워주신 거 잊지 않습니다. 요즘 국악방송 들으며 우리 국악과 우리 민족의 소리에 관심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또 수제비 문제 들으니까 엄마가 정성껏 맛있게 해주신 수제비가 생각나는 땀 많이 흘린 퇴근한 후에 저녁 국악방송 들으며 문자

뭐 문화부든 어디든 그렇게 읍서하시고 의견 내시고 그랬던 걸로 저희가 기억하고요.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신 거죠. 저도 나이가 먹고 연주 생활이 조금 더 길어지고 이러니까 아 그때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였구나. 근데 그때는 왜 그거를 이해를 못했을까 이제 그런 생각 많이 들었고 선생님하고 어쨌든 같은 공간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었다는 게 가장 큰 거죠.

0: 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7월의 국악인 김천흥 명인을 기억하는 양경숙 전 서울대학교 교수의 기록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969년 7월 20일, 57년 전 오늘은 인류가 처음으로 달에 발을 디딘 날입니다. 달 착륙하면 우리는 보통 닐 암스트롱을 떠올리지만 그 역사적인 순간에는 다른 우주인 두 명이 함께하고 있었죠. 영화 토이스토리 버즈라는 이름의 영감을 준 버즈 올드린 그리고 마이클 콜린스인데요. 유독 마이클 콜린스만이 달을 밟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늘 저녁 왠지 조금 덜 알려진 영웅 마이클 콜린스가 궁금하지 않으실까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입니다.

사람이 있었기에 인류 최초의 달 착륙도 무사히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역사는 첫 번째 사람을 기억하지만 첫 번째를 가능하게 한 사람도 함께 기억할 이유는 충분하지 않을까요? 이어서 두 곡 준비했습니다. 바리톤 최연수가 부르는 조영식 씨, 김동진 작곡, 목련화, 소프라노 조경아가 부르는 이정환 씨, 강종희 작곡, 두 길, 두 곡 보내드립니다. 좋습니다. 역사는 첫 번째 사람을 기억하지만 첫 번째를 가능하게 한 사람도 함께 기억할 이유는 충분하지 않을까요? 이어서 두 곡 준비했습니다. 바리톤 최연수가 부르는 조영식 씨, 김동진 작곡, 목련화, 소프라노 조경아가 부르는 이정환 씨, 강종희 작곡, 두 길, 두 곡 보내드립니다.

테너 강무림이 부른 박문호 씨 김규환 작곡 이미 오시는지 보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보내드립니다. 이광석 씨 조두남 작곡 산촌 소프라노 홍혜란의 목소리로 보내드리고요. 오성준 씨 김규환 작곡 옛꿈 테너 엄정행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진정행이 부른 옛 꿈 두 곡 들으셨습니다. 모든 무대에는 조명을 받는 사람이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대를 지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하루를 완성해가는 분들 덕분에 우린 오늘 하루도 잘 지냈죠. 비록 이름이 크게 알려지지 않더라도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빛나는 일입니다. 전통 성악곡으로 마무리하는 오늘 끝곡은요. 여창가곡 개면조 평롱 북두칠성 일곱 분께입니다. 신훈이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FM과학당 송현민입니다. FM과학당 오늘은 지난 6월 7일 한국문화의식 코스열은 김지희의 해금독주의 숨기위 공연 실황과 함께합니다. 공연 제목이 사자성어 같은데요. 소리가 그 자리를 지킨다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소리를 현재 국립과학원 민속악단 단원으로 재직하면서 전통과 뿌리와 미래를 지켜나가는 김지희가 해금으로 보여주는 여러 입체적인 색깔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요. 이날 공연의 주인공 김지희는 현재 국립과학원 민속악단 단원이고요. 한국예술종합학교

해금산조 들어보겠습니다. 이 산조는 1988년을 중심으로 남도음악어법에 대금산조와 아쟁산조 그리고 판소리를 바탕으로 구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장단 구조로 보면은 진양, 중모리, 중중모리, 빠른 중중모리, 자진모리, 엄모리 순으로 흐르고요. 다른 산조에 비해 계면조가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분석해 보면 중중모리는 계면조, 드렁조로 구성되어 있고요. 또 자진모리에서는 계면조와 드렁조,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푸는가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지희의 해금 연주로 서용석류 해금 산조 들었고요. 장구 연주에는 윤석영이 함께했습니다. 풍류 한 곡, 민속음악 한 곡 이렇게 들어왔고요.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 김대성이 작곡한 창작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금과 25형 가야금을 위한 블루화입니다. 여기서 블루화란 마르지 않는 강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또 중국의 작은 강 블루화를 뜻하기도 합니다. 김대성 작곡가는 역사나 사회로부터 많은 영감을 얻어서 곡을 쓰고 있는 작곡가인데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 곡 역시 장준하라는 인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장준하, 그는 일제 강점기의 독립운동가였고요. 또 해방 후에는 정치인을 비롯하여 종교인, 언론인, 사회운동가로 활약했습니다. 여기서 블루아란 강은 독립운동을 했던 장준하가 일본군 군영을 탈출하면서 감격적으로 맞이했던 강인데요. 그 강 앞에서 애국가를 힘껏 눈물을 흘리면서 불렀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작곡가 김대성은 이 땅을 지켜온 독립투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이 곡으로 표현하고자 하면서 곡을 작곡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김대성이 작곡한 해금과 25형 가야금을 위한 블루화 듣겠습니다. 김지희의 해금, 한채리의 가야금 연주가 함께하는 무대입니다.

6월 7일 한국 문화의 집 코스에 오른 김지희의 해금독주의 숨기위 공연과 함께했습니다. 숨기위, 소리가 그 자리를 지킨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그 자리를 든든하게 지키고 있는 김지희의 해금 소리를 만나볼 수 있었던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정리를 해본다면은 곡 3개가 각기 다른 의미를 띠고 있는데요. 첫 번째 곡 얼락과 편락에서는 정가의 절제된 선율을 해금으로 만나볼 수 있었고요. 두 번째 곡 서영석류 해금 산조에서는 해금을 통해 노래되는 남도 음악의 깊은 성음과 또 산조의 음악 세계를 만나볼 수 있었고 방금 전 감상하신 마지막 김대성의 창작곡에서는 해금이 오늘의 시대와 역사적 기억을 담아낼 수 있는 악기라는 점을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독주에는 단순히 세 곡을 연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가, 산조, 창작음악이라는 서로 다른 음악적 언어를 하나의 해금으로 연결하려는 시도가 돋보였던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단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김지희가 이러한 영역을 더욱더 확장하고 넓혀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FM국악당 지금까지 해설의 송현민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강상불 소울지기의 이 밤이 가기 전에였습니다. 이어서 여러 시인들을 만나보는 시간 내친소가 이어집니다.

내가 친한 시인, 내가 친해지고 싶은 시인, 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꼭 이야기하고 싶은 시인, 내 친소. 시는 사실 어려운 장르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세계를 낯설고 독특한 목소리로 새롭게 말하는 일을 하는 그런 장르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시만이 가닿을 수 있는 세계가 있고 시로만 느낄 수 있는 정서가 있기도 하죠. 오늘 소개해드릴 시인은 바로 그렇게 낯설고 묘한 세계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시인입니다. 바로 안태훈 시인인데요. 2014년 등단한 시인은 지금까지 세 권의 시집을 출간했습니다. 안태훈 시인은 아주 독특하고 묘한 문장으로 이 세계를 특별하게 감각하도록 만드는 시를 써오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연 속의 풍경, 삶 속의 한순간들을 그려내는데요. 거기엔 아무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순간이 정말 이상하고 낯설게 느껴지죠. 그건 시인이 세상을 표현하는 방식, 시인이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 때문인데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놀랍게 만들고 익숙한 것을 낯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안태훈 시인의 시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잠시 음악 듣고 와서 시인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태훈 시인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평범한 세계를 아주 낯설게 느끼고 표현하는 시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시인의 시 한 대목 전해드리죠.

어느 가을 구름 표범과 옥구슬 잇기를 알았다. 어느 겨울 나구송과 파르툴라와 브룬펠시아를

형 몸짓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더욱 다양하게 잘 느끼고 표현하게 됩니다. 기억이란 아주 개인적인 것이지만 나아가 다른 것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중요한 방식이 되는 거죠. 참 흥미로운 말하기 방식이

동시대 작가 3인의 특색 있는 최신작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또 국립극장은 아시아권에서 시야를 넓혀 서양 희곡도 소개하기 위해 프랑스와 퀘벡 희곡 낭독 공연을 마련했습니다. 국내 극단 프랑코포니와 공동 기획한 장 분우와 파트리코작 다리우스와 캐나다 최고 권위 총독 문학상을 수상한 걸작 비앙베이앙스를 마련했습니다. 국내 극단 프랑코포니와 공동 기획한 장 분우와 파트리코작 다리우스와 캐나다 최고 권위 총독 문학상을 수상한 걸작 비앙베이앙스 두 무대입니다. 8월 7일부터 22일까지 명동

브레이트의 희곡 억척어멈과 그 자식들을 모티브로 만든 창작 판소리 억척가 중 억척이 노래를 이자람의 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곳에 가면 오늘은 국립극단의 낭독 공연 시리즈 현대 일본 희곡 낭독 공연, 제9회 중국 희곡 낭독 공연, 그리고 프랑스와 퀘벡 희곡 낭독 공연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낭독극의 특징은 보여주는 연극이 아니라 상상하게 만드는 연극이라고 해요. 어쩌면 낯설어서 더욱 새로운 시간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지는 음악인데요. 이번엔 안숙선의 소리로 토끼 이야기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두 곡의 음악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먼저 안숙선의 소리로 토끼 이야기 전해드렸고요. 방금 전해드린 음악 동해바다, 김유리, 소울소스, 윤석철이 함께한 음악이었습니다.

2026년 7월 20일 월요일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문 열었습니다. 폴킴, 한지민 두 분의 목소리로 한정거장 더 가서 내릴래요 들었어요.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자, 운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딴짓을 하면 예, 앞차 출발했어요. 얼른 가세요. 막 띠링 띠링 띠링 이렇게 챙겨주는 기능까지 생겼을까 싶네요. 안전을 위해서 운전에 집중해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고 평소에도 이 지금 폴킴, 한지민 두 분의 목소리로 한정거장 더 가서 내릴래요 들었어요.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자, 운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딴짓을 하면 예, 앞차 출발했어요. 얼른 가세요. 막 띠링 띠링 띠링 이렇게 챙겨주는 기능까지 생겼을까 싶네요. 안전을 위해서 운전에 집중해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고 평소에도 이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소중한 지금을 그렇게 흘려보내면 나중에 많이 아쉬울지도 모르는데 조금만 집중을 좀 해볼까. 사실은 계속 원고에 있으니까

오래된 것 같지? 얼굴 잊어버리겠어요. 우리 박시환 씨에게 라이브 선물 받고 싶은 분들 말머리 내 노래에 달고 사연 보내주십시오. 기쁜 얘기, 속상한 얘기 다 환영합니다. 2부에 K클래식 한 장 있고요.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 국악방송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국악 FM 검색해서 찾아오셔도 됩니다. 9414님, 저는 빵 안 해요. 언젠가는 가겄쥬 해요. 아, 이 느긋함 훌륭합니다. 그 충청도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전해지죠. 어떤 분이 맨 앞에 계신 분이 파란불로 바뀌고 뭐 노란불, 빨간불 될 때까지 계속 안 가고 그냥 있었더니 이제 뒤에서 어떻게 마음에 드는 색깔이 없는겨? 그런 여유가 필요한 것 같아요. 2849님, 막내랑 걸어가면서 제가 핸드폰을 했더니 엄마 핸드폰 하지마, 걸어다닐 때 하면 안 돼 하더라고요. 따끔한 잔소리에 그래 하고서 가방에 핸드폰 넣고 걸어왔네요. 종일 일하느라 못 본 메시지 확인하는 거였는데 아, 변명은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아들 말 잘 들을게. 아이들이 이제 말을 잘하기 시작하면 필요 이상으로, 이제 부모 입장에서 필요 이상으로 말을 너무 잘하기 시작하면 좀 피곤해지죠. 말과 행동이 조금 다른 부모님들은 계속 잔소리 듣게 됩니다. 예. 역전되는 거지. 자, 0707님, 공연 앞두고 식단 조절하시나요? 더 슬림해 보이네요. 옷 때문에 그런가? 예, 옷 때문에 그렇습니다. The Volunteer의 Summer 듣고요. 저는 그냥 똑같은데 진짜로 슬림해진 듯한 박시환 씨를 바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데임 기타에서 통기타를, 주식회사 노탈리 코리아에서 피부 건강에 좋은 보습 크림을, 커피.co.kr 이론스에서 무알콜 스파클링 와인 세트를, 면역 전문 브랜드 NK365에서 멀티비타민을, 주식회사 밥순우에서 국산 약홍을 통째로 갈아 만든 두유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0: 4주만이 아니고 5주만인 거야.
1: 5주만인 거죠.
0: 5주만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요. 멀게 느껴지네.
1: 체감이 멀게요?
0: 멀게, 멀겄다 요즘.
1: 사람이.
0: 얼굴이 흉멀거고. 아니! 네. 이렇게 예쁜 티셔츠를 입고 오셨어요.
1: 네, 이거 제가 이번에 콘서트 기념해가지고

0: 홍대에서.
1: 네, 티켓 온으로 오픈해드릴 거예요.
0: 아, 그렇군요.
1: 네.
0: 예, 아직 혹시나 소식 못 듣고 예매 못 하신 분들 빨리 달려가셔야 돼요.
1: 네, 놀러 오세요.
0: 예, 놀러 가셔야죠.
1: 네.
0: 넥스트 페이지, 다음 페이지가 뭐 어떤 의미예요?
1: 아, 이게 이번에 좀 고심을 해서 만들었어요. 이것도 콘서트가
0: 아,
1: 이름이 계속
0: 그동안은 대충 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고심이란 걸
1: 아,
0: 해봤어요?
1: 그동안은
0: 예.
1: 회사와 함께 협업하는 어떤 의견 수율과 함께 했는데
0: 예.
1: 지금 회사가 없잖아요.
0: 근데, 아, 예.
1: 네,
0: 아,
1: 그래서
0: FE구나.
1: 네, 그렇습니다.
0: 예.
1: 콘서트를 계속할 때 같은 이름으로 하고 싶었어요.
0: 브랜드.
1: 예.
0: 예.
1: 약간 뭐 성시경 선배님의 축가처럼
0: 예.
1: 한 가지로 해서 아, 이번에 콘서트는 다음과 다르다. 그리고 다음 모습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페이지를 반 이렇게 갈라서 뒤에 책장을 살짝 보이는 그런
0: 예.
1: 그것도 같이 디자인을 해서 넘기고
0: 본인이 직접
1: 네.
0: 그쪽에 이렇게 소질이 있으셨어요, 원래?
1: 아, 그거 일러스트 맡기는데 비싸더라고요.
0: 그게 비용이 사람을 막 개발시켜.
1: 아, 열심히 해주시는데 여튼 그래도 좀 생각을 좀 많이 넣고 싶어서
0: 예.
1: 아마 이번 넥스트 페이지 뒷장의 모습이 다음 콘서트 때는 그 앞장이 되고
0: 아하.
1: 다음에 또 기다릴 모습이 그 뒷장에 또 살짝 보이는 그런 것들을 기획하고 싶었어요.
0: 아유, 그렇군요. 참

0: 다시 만나도 될 것 같다며 마주보면서 웃었어요. 2012년 이후 14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 우리 둘의 우정 응원해주세요. 박시환 가수님 노래라면 뭐든 좋아요 해주셨습니다. 해주셨습니다.
1: 이거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누구랑 같이 보다가 이제 더 여럿이 아니고 딱 세 명이면 늘 셋이 보다가 한 사람이 빠지면 만나면 자꾸 그 사람 생각나.
0: 생각나고 얘기 안 하기도 애매하고 서로 눈치 보고 이러면. 그렇죠. 사실 저는 뭐 이야기를 더 많이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같이 네. 트리오였으면 친구였으니까. 그쵸? 그렇지만 14년이나 걸렸다는 거는 정말 그 마음속에 무겁게 남으셨었나 봐요. 친구 한 분이.
1: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둘이 만나면 이렇게 술 한 잔을 따로 그 친구 거를 따로 놓고 아니요. 드시기도 하고 막 좀 옆에서 보면 되게 짠한데
0: 아니죠.
1: 아무튼 어찌됐건 예, 14년 만에 다시 시작되는 우정 네. 너무 반가운 것 같고요. 예, 우리 민경님을 위해서 어떤 노래를 준비해 주셨을까요?
0: 마침 얼마 끝낸 지 얼마 안 된 네, 뮤지컬 유엔잇 넘버를 준비했어요.
1: 아, 유엔잇 넘버를?
0: 네네.
1: 오, 예. 뮤지컬 예. 보셨던 분들 너무 반가우시겠다.
0: 네, 그러실 것 같아요. 피아노 버전이고요. 네, 떠나보낸, 네, 아내를 떠나보낸 주인공이 다시 로봇으로 되살리려 시도를 했지만 결국에는 완전한 그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걸 깨닫고

0: 부르기가 진짜 힘든 게
1: 예.
0: 앞에 무지막지하게 울고
1: 예?
0: 노래 부르면서도 울고 그래서 목이 맥혀가지고
1: 네.
0: 한번 마지막 공연을 할 때 이게 숨이 줘야 되는데 목에 팍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거 숨 잘못 쉬면 바로 기침이다. 라는 네. 느낌 있잖아요.
1: 간질.
0: 네, 그래서
1: 조심조심해서 살살 쉬어야 되잖아.
0: 원래 이렇게 쉬고 부르고 이렇게 쉬고 부르고 했던 기억이 나요.
1: 허니러버님께서 감독님이 시화님을 뮤즈로 생각하고 만들어주신 곡이래요 하셨는데.
0: 네, 예전에 그 오케스트라 콘서트 때 초대를 받아서 가서 함께 공연을 했는데
1: 네.
0: 그 곡을 계속 들으면 제가 부르는 거를 계속 들으면서 만드셨대요.
1: 그렇군요. 네, 너무 멋진 곡이었고요. 이게 네. 사실은 그 무대에서 그 모든 분위기가 쫙 고조되고 갖춰진 상태에서 부르면 더 이제 감성 젖을 텐데 여기 그냥 네. 라디오에서 헤드폰 쓰고 부르기 약간 뭐라 그럴까 좀
0: 힘들죠.
1: 뗀뗀하다고 갔는데 이게 방송용어인지 모르겠는데
0: 혼자 울기도 뭐하고
1: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 네. 표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0: 아, 네.
1: 그 제목이 참 인상적이네.
0: 네, 금이 간체로 둘게.
1: 혹시 갈비뼈에 금 가봤어요?
0: 저 왜 그러세요?
1: 갈비뼈에 금이 가면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0: 저 근 1년 새에 3번 갔습니다.
1: 아 맞다. 금 전문가시죠?
0: 금, 거의 그렇습니다.
1: 뭐 금부자라고.
0: 네, 3금 채웠거든요.
1: 그러니까 그 아, 잘 아시겠지만 네. 갈비뼈에 금이 가면 뭘 어떻게 치료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0: 맞아요.
1: 두는 거지.
0: 그냥 조심. 둘 수밖에 없죠.
1: 예, 약간 그러면 회복이 되잖아요.
0: 네네.
1: 예, 약간 그런 내용도
0: 네.
1: 억지냐?
0: 네,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걸 느꼈어요. 네. 금이 간 상태로 한참을 살다가 나중에 했는데

0: 들더라고요.
1: 아, 마음이 아프네요.
0: 그 친구분께도 그냥 그럴 수 있다.
1: 그냥 그럴 수 있다. 걸러졌다.
0: 미스 엠님 걸러지신 것 같아요.
1: 걸러졌다라는 결론은 처음 들어봅니다.
0: 그건 아닐 수도 있고 물론 네. 또 그 친구한테는
1: 바쁜 일정이 네. 있었을 수도 있죠.
0: 그렇죠. 그 친구한테는 특별히 볼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연락을 해야 했을 수도 있고
1: 네. 다른 친구는 뭐 일 때문에 만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친구도 안 보고 연락만 주고받은 거일 수 있잖아요.
0: 다른 친구 좀 얄미운데 어머 연락 안 왔어 나한테 왔어.
1: 친구도 안 보고 연락만 주고받은 거일 수 있잖아요.
0: 다른 친구 좀 얄미운데 어머 연락 안 왔어 나한테 왔어. 어머, 오자마자 연락했더라 얘.
1: 어 그거 알면서
0: 둘 다 끊어요.
1: 전한 사람과 안 한 사람. 자 다음 사연도 좀 볼게요. 네. 목간 아싸님. 점점 야근이 두려워집니다. 아이고, 저... 수면 부족으로 지쳐가는 요즘 나이는 못 속이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출퇴근 4시간 수면도 4시간 정도예요. 힘나게 노래 불러주십시오. 어머 아... 출퇴근이 4시간 갈 때 2시간 올 때 2시간
0: 그런 거죠.
1: 아니
0: 주무시는 시간도 겨우 4시간인데 방송 들어주세요 라는 말씀 드리기도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목간 아싸님 이분이 이제 경기도 시흥시에 사시는 분인데 목감 네네. 지역에 이번에 그쪽에 피해가 좀 있었어요. 물이 아~ 홍수주의보가 났나 막 네네. 그랬어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경기도 시흥시 무슨 뭐 재해 본부에서 연락 올 때마다 목간 아싸님이
1: 제보를
0: 아 제가 생각이 나서 어. 잘 계신가 했는데 그 동안은 소식이 없으시다가
1: 어머.
0: 제가 좀 걱정하고 있었는데 다시 네.
1: 어 다행입니다.
0: 오셔가지고
1: 괜찮으시죠?
0: 예 괜찮으신 네, 것 같아요.
1: 출퇴근 잘 하고 계시는 거 보니까.
0: 저는 수면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걱정이네요.
1: 아 잠을

0: 아주 가볍게 사는 분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1: 네, 사건을 조금 더 일찍 해결해 보려고 시도를 해보시면 네, 좀 좋아지지 않으실까.
0: 네, 그렇습니다. 백만장자님.
1: 예전엔 새벽 비행기 타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도 거뜬했는데 이젠 새벽 비행기 타면 하루 종일 졸아요. 나이 들었나 봐요. 위로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0: 돌아다니어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이제 힘들어가지고 일 보는데 혹은 뭐 여행하는데 힘이 든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1: 비행기 탈 때 주문 안 주무시나?
0: 그리고 새벽에 타가지고 고수 주무시면
1: 네, 확 주무셔야 되는데 그 루틴을 만드시는 게 어떨까요? 사람은 다 바뀝니다. 변해가는데 적응해야 됩니다.
0: 그러니까 이동할 때 잘 수 있다면 네. 그게 사실 되게 효율적이잖아요.
1: 맞아요. 새벽 비행기면 또 긴 비행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0: 그러게요.
1: 네.
0: 근데 체력이 조금씩 떨어지는 건 예,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거기에 굳이 뭐 슬퍼하실 필요는 없을 것도 같습니다.
1: 네네.
0: 자, 1004님.
1: 네. 인생을 살면서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다는 거 알라고 만든 게 자식이래요. 이 말을 마음에 새겼는데도 속에선 천불이 납니다. 불 좀 꺼주세요. 해주셨습니다.
0: 이게 이 말씀하신 굉장히 유명한 그 재계 회장님이 계셨죠. 이병철 회장님인가 이건희 회장님인가. 세상에 제일 아무리 해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하고 골프하고 뭐
1: 그런 것들.
0: 돈으로도 해결 안 되는 게 그거다. 뭐 이런 얘기 하셨겠죠.
1: 이거는 죄송해요. 지금 한창 불타오르실 때 같은데. 네. 아마 잘 안 꺼질 겁니다.
0: 다 타야 돼.
1: 죄송해요.

누군가는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창작의 고통을 견뎌냅니다. 창작자가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때 우리는 더 좋은 음악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은 대한민국 문화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한국 음악을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음악이 멈추지 않는 세상, 창작자의 꿈을 응원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 솔로몬 씨의 노래 그댄 내게 향기만 남기고 까지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는 4322님께서 청해 주셨는데 잘 들으셨죠? 자, 여러분의 주말 풍경 나눠봅니다. 첫 번째 사연은 5299님이신데요. 20살 된 아들인데요. 아픈 아이라 미용실을 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제가 매번 집에서 목욕시키면서 이발을 시키고 있어요. 협조가 잘 안 돼서 이발하는데 한 시간도 넘게 걸리지만 깔끔해진 모습을 보면 너무 멋져서 심쿵할 때도 있답니다. 아들 녀석 때문에 점점 미용 실력이 늘고 있네요 하시면서 예, 잘생긴 아드님의 사진을 올려주셨는데 아이고 얼굴도 너무 잘생겼고 머리 진짜 잘 깎으셨는데요? 예. 저기 뒤에 거울에 비친 분은 누군가 했는데 아 TV구나. 누가 선글라스를 쓰고 마이크 앞에 있나 했는데 예. 어머나 예예예 예, 예. 우리 20살 된 아들인데도 저렇게 해맑은 표정을 지을 수 있다라는 건 예, 또

저 빵같이 생긴 거. 저도 며칠 전에 인도 갔다 왔는데, 인도 맛 여행. 역삼동 근처에 인도 갔다 와서 저난 점심이어가지고 뭐 무제한 세트가 있고 그냥 1인당 한장 세트가 있고 해가지고 아유 무제한이야 그러고서는 한 장씩 시키고서는 괜히 추가로 더 시켜 먹었네. 돈, 예, 돈 조금 더 들더라고요. 4897님, 주말에 지인의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사귀자마자 아이가 생겨서 결혼식을 못 올리고 살았는데, 아, 그 사이 아이들이 셋이나 생겼더라고요. 드디어 온 천하에 결혼식으로 그들의 행복을 알리면서 새 출발을 하는 모습을 보고 왔어요. 아이들과 알콩달콩 잘 사는 모습을 보니 애국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준영아, 결혼 축하한다. 잘 살아라. 하셨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저희가 축가 많이 다니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뱃속에 아이가 있기만 해도 그게 되게 쑥스러운, 좀 약간 쉬쉬하는 분위기까지 있는 그런 결혼식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틈에 그게 이제, 아유, 세상에, 세분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려. 이렇게 얘기를 건네도, 예, 누구 하나 불편해하지 않는 그런 세상으로 이제 바뀐 것 같고, 요즘에는 이렇게 진짜 자녀들이 있는, 심지어 장성에서 엄마가, 그 신부가 입장할 때 아들 손 붙잡고 입장하는 것도 봤어요, 저는. 오, 그 진짜 뭉클했어요. 아, 세상에. 이거 진짜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예, 우리 준용님의 결혼식도 그만큼 아름답고 행복한 결혼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이 축하를 드리면서 4897님이 청해주신 신청곡, 축가로, 결혼식 축가로 청해주셨어요. 이승윤의 들려주고 싶었던.

보면 이것저것 고장이 나죠. 예. 좀 솜씨 좋으신 분들은 직접 고치기도 하는데 이 가스나 전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잘못 건드렸다가는 위험할 수가 있으니 일단 전문가 예. 분들께 맡기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저의 핑계이자 의견입니다. 야, 여자분들은 뭐 당연하다 여기시겠지만 남자들은 뭐 간단한 것 같은데 뭐 잘 안 되면 되게 곤란하거든요. 아, 이 정도는 내가 스스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결국 사람 안 되겠다 야 사람 불러야겠다 야. 야 이럴 때가 참 좀 약간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는데 예,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못해서라기보다 안전을 위해서. 6367님 박창근 가수님의 행사로 정읍에 다녀왔어요. 전국에서 12대의 버스로 콘서트에 다녀왔네요. 그 자체가 감동이었습니다 하시면서 박창근 씨 공연 사진 올려주셨고 앞에 사진들 좀 볼까요? 어떤 사진이요? 그 앞에요. 아, 예, 그냥 콘서트 사진이구나. 왜 그러냐면 제가 봤어요. 6367님. 6367님을 딱 직접 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 저 주말에 이제 가족들 여행이 있어서 통영에 다녀왔거든요. 근데 통영을 이렇게 이쪽 천안 논산고속도로하고 호남고속도로 이렇게 지나가지고 가게 인도하더라고요, 내비가. 그래서, 아, 거기가 어느 숙소였더라. 옛날 여산이었는데 지금 뭐로 이름이 바뀌었던데. 그게 천안 논산고속도로 맨 끝머리에 있는 건지 아니면 호남고속도로 타자마자 있는 건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거기에 내려서 아내는 차에 있고 저하고 아이들만 내려가지고 뭐 시범빵이랑 뭐랑 이런 거 저런 거 음료수랑 이제 들고 이렇게 딱 돌아왔는데 제 아내가 어 오빠 저기 봐요 이러면서 버스를 가리키는데 오 거기 버스들이 이렇게 줄지어 있고 주황색 티셔츠를 똑같이 입으신 분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등에 보니까 박창근 뭐 이렇게 써있으니까 와이프가 보고서 괜히 내적 친밀감에 너무 반가워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어 맞다 아 포근이님들이시구나 제가 알아봤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인사를 좀 해볼까? 저를 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인사하려다가 아 꼴이 너무 그지여가지고 안 되겠다 나 맞아 나도 가수잖아 이 꼴로 인사를 하는 건 실례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냥 지나갔는데

K클래식 한 장. 이 시대의 다양한 우리 음악 이야기를 매일 한 페이지씩 담아봅니다. 우리 음악의 장단과 선율을 구음으로, 입소리로 표현하는 말들이 있죠. 따따라랏. 이 말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을 제목으로 삼은 곡이 있습니다. 김주리 밴드가 만든 음악인데요. 이 밴드는 해금 연주자 김주리가 중심이 되어서 새로운 해금의 감성과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고자 만들어진 팀이라고 합니다. 따따라랏. 이 곡은요, 농악 장단 중 하나인 칠체의 장단을 바탕으로 했다고 해요. 이 장단을 해체, 재구성해서 우리 전통의 흥을 오늘날의 그루브로 바꾸어 들려준다고 하네요. 농악 장단이 오늘날의 그루브로 다시 태어나고 여기에 해금 선율이 함께하면 과연 어떤 음악이 탄생할까요? 제목부터 흥겨운 곡 따따라랏 김주리 밴드가 들려줍니다.

지십니까? 김주리 밴드는요, 단순히 국악기와 서양악기가 함께한다는 데서 그치지 않고 국악기의 음색과 장단을 아주 깊이 있게 탐구하면서 새로운 길을 찾아갑니다. 해금이라는 악기의 매력을 최대한 보여주고 또 해금이 어디까지 표현할 수 있는지 실험하기도 하죠. 아주 여러모로 흥미로운 음악들을 많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인설이님께서 어깨가 들썩들썩 해주셨어요. 해금의 김주리, 타악기의 윤여주, 건반의 오영진, 김주리 밴드가 들려준 닷다라랏, 오늘의 K클래식 한 장이었습니다. 에릭 최님, 생방 라디오 처음 시청해봐요 하셨는데, 아이고 그렇군요. 반갑습니다. 예, 처음이 저희 방송이어서 예, 영광입니다. 앞으로 종종 뵙게 되면 좋겠어요. 황금 사연 어디 갔냐? 소금 사연. 사랑비님께서 초등 6학년 딸아이가 학교에서 소금 연주했다고 하는데요. 이 소금이라는 악기로 학예 발표회도 한다고 하네요 하셨어요. 아 그렇군요. 우리 뭐 대금 소리, 뭐 대금 소금 그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대나무로 만든 이게 되게 아마 음역대가 되게 높죠. 작아서 소리가 되게 청하고 단소하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그렇게 구분합니다. 소금은 이렇게 옆으로 가로로 우리가 보기에 가로로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한자 쉴 휴자를 보면 사람 인변에 나무 목자를 씁니다. 사람이 나무에 기대면 혹은 나무 그늘 아래로 가면 진정한 휴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일 겁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연휴 동안 여러분 마치 나무 그늘 아래에서 단잠 한숨 잔 듯 충분한 휴식 취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아직 장마가 끝나진 않았지만 이제 초록은 더 짙어지고 나무 그늘이 더 좋아지는 계절인데요. 바쁜 월요일이라 해도 휴식의 끝, 그 여유로운 마음 잘 간직하신다면 아무리 바쁜 일정이 펼쳐져도 그 힘으로 이번 한 주도 잘 헤쳐나가시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산책길 첫 곡은 생황녹주 수룡음 골랐습니다. 김효영의 생황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있는데요. 사람과 나무가 함께 있는 풍경이죠. 사람이 나무에 기대면 혹은 나무 그늘 아래로 가면 진정한 휴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두 글자를 합쳐서 쓰고 쉰다는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휴식, 휴가, 휴양 이런 단어도 모두 쉴 휴자를 쓰는 게 의미가 있다 싶습니다. 나무에 기대서 우리는 피톤치드 가득한 공기를 마실 수도 있고요. 또 그 그늘 아래 지친 몸을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풍요를 얻게 되고요. 지친 몸에 에너지를 불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나무 곁에서 치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죠. 오늘 한 주의 시작이라서 한 주의 일정 펼쳐보시면서 지레 지치시는 건 아닐까 싶은데요. 나무 곁에 있는 그 마음처럼 넉넉하게 마음 가지신다면 이번 한 주도 너끈하게 지내시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쉴 휴자 이야기 산책길 시작하면서 가져왔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여밀락 계열의 음악 중에 가장 늦게 파생돼 나온 음악이죠. 여밀락 영의 간음과 장식음을 넣어 연주하는 음악이라서 더욱 운치 있는 음악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해령 듣겠습니다. KBS 국악 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해령, 암영으로 서일화지곡 들으셨는데요. 편종과 편경, 당필이, 당적, 대금, 해금, 좌고, 아쟁, 장구 이런 악기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웅장한 음향 들으실 수 있었습니다. KBS 국악 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남창 가곡 계면조 중거 청풍 북창하예입니다. 오늘같이 바쁜 월요일에 이런 음악 들으시면 마음이 한가해져서 더욱 좋은데요. 청풍, 이 맑은 바람이 불어오는 방안이 배경이 되고요. 창밖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풍경이 좋은 내용입니다. 북쪽으로 난 창 아래에서 낮잠도 자고 잠시 깨어보니 시간이 석양 무렵으로 넘어갔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데 저쪽에서 초동이 일을 마치고 피리를 불면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만날 수 있는 노래입니다. 잠시 동안이라도 마음이 한가해질 듯한데요. 노랫말 볼게요. 청풍 북창하에 갈건을 기우쓰고 희황 베개 위에 일 없이 지었으니 석양의 단발 초동이 농 적환을 하더라. 이런 시조시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남창가곡 계면조 중거 청풍 북창하에 듣겠습니다. 이동규의 노래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있는 아기는 수명장수, 축원이 갑니다. 덕담 가요 하고 축원 덕담이 시작된다는 내용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불가조 회심곡 듣겠는데요. 지난날의 경기민요 명창이죠. 안비추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곤곤하신 잠을 못다 주무시고 다 떨어진 새살 부채를 손에다 들고 온갖 씨름을 다 던지

옥수가 나리는 듯이 차례야 차례로만 흘러 시황극락.

모두 일정 실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오늘 명인의 해금산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진양 중모리, 중중모리, 굳거리, 자진모리로 이루어진 지영이류 해금산조 듣겠습니다. 김선구의 해금, 윤재영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게 되고 이한 세상을 잘 살아가게 된다는 이야기 우리 회심곡 속에서 들을 수 있었는데요. 사람마다 그런 부모 은공도 다못 갚고 머리가 백발이 되어버린다 하는 내용 우리가 새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그런 내용 회심곡 오랜만에 감상하셨는데요. 우리 전통 음악의 세계에는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전통음악과 함께하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전체 2시간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 순서는 여기서염이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체 2시간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 순서는 여기서염이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음악과 함께 마음 푸근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한여름 온열 질환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무서운 증상입니다. 미리 알고 신속하게 대처한다면 위험한 상황을 막을 수 있는데요. 먼저 땀을 많이 흘리며 어지러워하거나 두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사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말을 걸었을 때 또렷이 대답하고 의식이 있다면 즉시 그늘이나 시원한 곳으로 옮긴 뒤

그때야 신봉사가 뺑대기네를 납세우고 황성을 올라갈지. 일모가 되어 주막에 들어가 잠을 자는 뒤 이 몹쓸 뺑대기네는 근처 사는 젊은 황봉사하고 밤중에 도망을 해버렸지. 신봉사 아무런 줄 모르고 새벽쯤 일어나 뺑대기네를 찾는 뒤 도망간 뺑대기네를 찾을 수가 없겠다. 그야 도망간 줄 알고 한바탕 울음을 우는 뒤 허허!

0: 아,
1: 야,

떡 아사랑 현철오신 박씨도 죽고 출천대요 내 땅 너구로를 줄래 몰라 떡 아사랑 현철오신 박씨도 죽고 출천대요 내 땅

꿍락 알아라라라 내가 니년을 생각하는 놈이 인사불성이 새아들놈이다. 주인을 불러 하지 거고 황성길을 올라간다. 주막 밖을 나서더니 그래도

알아서 잘 가거라. 그럼 저럼 올라갈 때 그때는 어느 때도 6월 삼복 성녀입니다. 태양을 불빛 갖고 더운 땀을 횃불일 때 한 곳을 침좀 내려가니 천리 시내나 청산으로도 이 골물이 저골물이 괄괄 요리절 또골물이한테 합수어 처춤봉주 지방적골 특적구리죠 방울이 복금 적은 병풍세다 마주 꽝꽝 마주 때려선 유굴렁그럭 떠나간다 이런 연계가 또 있나 이 골물이 쭈르르르르 저골물이 괄괄 요리절 또골물이한테 합수어 처춤봉주 지방적골 특적구리죠 방울이 복금 적은 병풍

있나? 신봉사 요아라고 목욕을 허량으로 더듬더듬 내려가 성하고 목을 훨훨 벗어서 집행이로 눌러놓고 더듬더듬 들어가 물에 붕도 들어서 예시원하고 장기류탕 물안중도 밥 지어서 양치질도 꼴꼴하고 또한 주먹어 밥 지어 켜들랑도 문지르면 예시원하고 양기류탕 삼각산을 올라선들 이어서 시원한 명 동해 유수를 더 마신들

끝문이 우아래를 벗었으니 황성천리를 이가며 불꽃 같은 이 도우에 오솔옷신 벗었으니 뜨거워서도 죽을 테요 굶어서도 죽겠구나 내 무지한 전도동으로 막

태수 측은 이야기시며, 네, 여봐라. 내 의롱 열고 저 봉사에게 의복 내어주어라. 도둑은 물으시더니, 너는 수건 써도 탈 없으니 간만금 벗어 저 소경에게 주고 수로불로 노자까지 후이 주.

엉뚱 잘 찢는다 오유와 방아요. 여보세요 부인네들 이라고 방해를 찍다가는 몇 날이 걸릴지 모르니 우리 자주자주 찌읍시다. 그럽시다. 오.

가요. 만첩 천산을 들어가. 이 나무 저 나무 비교다가 이번을 놓았는가. 어유와 방아요. 방아 맞는 형용 보니 사람을 비했든가. 두 다리를 쩍 벌렸구나. 어유와 방아요. 방성철리 가는 길에 방아 찍기도 처음이로구나. 어유와 방아요. 끄덕끄덕 잘 찍는다. 어유와 방아요. 한 다리 올려놓고 한 다리 내려놓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기 상어부도 맹랑어다. 어유와 방아요. 끄덕끄덕 잘 찍는다. 어유와 방아요. 어유와 방아요. 어유와 방아요. 어유와 방아요. 끄덕끄덕 잘 찍는다. 어유와 방아요. 허허 맵다고 주방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음악 물결, 흐르는 음악처럼.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사회학에서는 이런 관계를 약한 연결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처럼 자주 만나고 마음을 나누는 관계가 강한 연결이라면 예전에 함께 일했던 동료 또 문화센터에서 만난 사람처럼 느슨하게 이어진 관계가 약한 연결에 해당하는 건데요. 가까운 사람들은 대부분 나와 비슷한 환경에서 비슷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서로 아

오늘의 첫 곡, 취타 풍류 중 벼루조 타령이었습니다. 연주의 정길선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오늘은 7월 2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앞서 약한 연결의 힘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 개념을 처음 널리 알린 사람은 미국의 사회학자 마크 그라노베터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어떻게 새로운 일자리를 얻게 되는지 조사했는데요. 가족이나 아주 가까운 친구보다 가끔 만나는 지인이나 조금 먼 관계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얻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했다고 합니다. 수긍이 가는 이론이죠. 가까운 사람들은 나와 비슷한 정보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이라 생각돼도 도들볕과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 국악방송이 정성껏 제작해온 새 음원 시리즈 속 곡들을 엄선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감상할 곡은 2021년 새 음원 시리즈 조영숙 남도 소리에서 골랐습니다. 여성 국극 바보 온 달과 평강공주 가운데 바보 온 달과 평강공주의 만남 대목인데요. 지난 몇 해 사이 드라마 정년이를 통해 여성 국극에 대한 관심이 커졌죠. 여성 국극은 1950년대를 대표했던 공연 예술인데요. 노래와 연기, 춤까지 모두 여성 배우들만 무대에 올라 남자 역할과 여자 역할을 함께 맡아 공연했던 우리만의 음악극이었습니다. 한때는 공연장마다 관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큰 사랑을 받았고 배우들에게는 지금의 아이돌 못지않은 열성적인 팬들도 있었는데요. 오늘 소리를 들려줄 조영숙 명인은 그 여성 국극의 황금기를 온몸으로 보내온 산 증인입니다. 17살 나이에 1951년입니다. 고 임춘행 선생이 이끌던 여성 국극단에 입단한 이후 70년이 넘는 세월을 오직 무대와 함께 걸어오셨는데요. 여성 국극 배우로 활동하는 한편 판소리와 발탈까지 익혀서 오늘날에는 국가 무형유산 발탈 보유자로

0: 여기가 온달님의 집인 것 같은데. 여보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궂은 궁궐에서 공주의 몸으로 살아온 나 평강이 온달님을 찾아 여기까지 왔으니 꿈 같은 일이로다. 아바마마, 아바마마, 오마마마. 여보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1: 그 누구요? 산 중에 묻혀 사는 남못 보는 늙은이를 무슨 볼 일이 있다고 찾아와?
0: 여기가 온달님의 집이 맞나요?
1: 그렇소만. 나는 온달이에.

상할 수 있고요. 또 칫솔목 끝이 바깥으로 벌어지기 시작했다면 기간과 상관없이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감기나 독감, 코로나 같은 감염성 질환을 앓은 뒤에도 새 칫솔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칫솔은요, 보관 습관도 중요합니다. 양치한 뒤에 대충 헹구고 물기 있는 채로 덮개를 씌우거나 칫솔끼리 서로 닿게 두면 세균이 자라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사용한 뒤에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고 물기를 잘 털어낸 다음 통풍이 되는 곳에 세워서 말려야 합니다. 뜨거운 물에 삶거나 전자레인지로 소독하면 더 깨끗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지나친 열은요, 오히려 칫솔모를 변형시켜서 닦이는 힘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전동 칫솔도 예외는 아닙니다. 손잡이를 오래 쓴다고 해도 브러쉬 헤드는 그 일반 칫솔처럼 2개월에서 3개월마다 점검하고 바꿔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걸 삼계부채 난문관자맥을 풀어주되 효염이 없으니 시비경 주어보자 심장전 천천 돌구이 거월상원 중어나온 신권 달령 권류를 주고 초태경 비경

얻던 손톱이기로 포청에 가고 셋째 남편을 얻어야던 7월 장마 통에 배춧잎에 쌓여 발표가지고 여기로 백지 한 장은 손에 들고 경무청으로 제 돈 달아가는 맹공이다. 방천교 다리 밑에 울고 너다는 맹공이가 아침인지 점심인지 한 솔을 밥을 얻어먹고 빈대 장죽에 담배 한 대 피어물 서태를 하량으로 총로 한 마루로 호락가락 거니다가 행수나는 술라군에 들켰구나. 포성으로 아빠를 메고 어서가자 재촉을 하니 아니 가겠다고 들어누워 앙타라는 맹고거기에다 선 삼청동 막바지 장원서 다리 밑에 울고 너던 맹

병원으로 입원하러 가는 맹공이다선 경무궁안 연무단에 울고 노던 맹공이를 경감차리 하물물 봉어린 머리를 들건 동이가 아차군 병원으로 입원하러 가는 맹공이다선 경무궁안 연무단에 울고 노던 맹공이를 경감차리 하물물 봉어리 되어 우직 못하고 연잎둥땀을 담아가지고 대굴대굴 굴려가며 손장사는 맹공이다선 시집간지 이태는 만에 일시앗을 보고 큰애미 첨년이 쌈지를 하다 본당자한테 응대를 맞고 한숨 쉬며 하는 말 내라 시집살이는 받들렸구나 치마끈을 졸라매고 반지거리를 뒤짊어지고 실한 바람 꽁무니 차고 고추난구로 목매러 가며 통곡하는 맹공이다 가선 가그하여 중에 산스럽고 넌출지고 언변 좋고 신수 좋은 맹꽁이가 쓱 나서며 하는 말 예라서라 목매지 마라 내가 당연히 발청춘이오 내가 방정을 해니 같이 살자고 손목을 잡아가자 정스럽게도 사정하는 맹꽁이다 가선 오파사진 마흔 맹꽁이가 7월이라 백중날 공예를 한다 먹을만서 승부들간지 밑에 수두기 모여 울음 내려 밑에 맹꽁이 훈맹꽁이처럼 내 따위놈 염치 없이 너무 누르지 마라 무거워라고 맹 대맹꽁이 밑에 맹꽁이들놈 내 따위놈 작값을 꿈을 참으서도 깜찍이도 없다 잠깐만 참으라고 맹 그리로 성내만 박성 내들아 칠패 팔패 이문동 조적골 내거리 뚝다리 매달이 돌멸을 꽃을 썩 나서 자둘 셋네 다섯 여섯 일곱들 아홉 열잼이냐 머리 풀어 산부라고 눈물 콧물 꽂으지 광고 뽕 끼고 어좀 짧금 싸고 그 다리를 퍼둬버리고 우는 맹꽁이 중에 어느

솔바람 물소리 2부 시작합니다. 2부 첫 곡은 해금 독주곡 동산에 올랍니다. 해금 연주의 성의신이고요. 10분의 긴

함께 기본 동작을 직접 배워보는 발레 클리닉도 마련돼 있는데요. 클래식 발레뿐 아니라 현대적인 발레의 매력도 함께 소개한다고 합니다. 오는 7월 25일 서울 꿈의 숲 아트센터에서 열리는 최태지의 발레 보물상자 소식, 혹시 주변에 발레 좋아하는 손주를 둔 분들이라면 정보 잘 기억해. 5일 서울 꿈의 숲 아트센터에서 열리는 최태지의 발레 보물상자 소식, 혹시 주변에 발레 좋아하는 손주를 둔 분들이라면 정보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스완야드 들려드리죠. 연주의 양방원입니다.

스완야드 들으셨습니다. 연주의 양방언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북한의 작곡가 김용실이 만든 출강입니다. 출강은 제련소에서 뜨겁게 녹인 쇳물을 꺼내 금속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뜻하는데요. 김용실이 제련소 노동자들과 생활하며 힘차게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현장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검은고 선율에 담은 작품입니다. 이번 음원에서는 박소연의 검은고와 로만소토의 첼로가 함께 하는데요. 검은고의 단단하고 힘있는 울림에 첼로의 깊고 풍성한 음색이 더해져 원곡의 강렬한 에너지와 서정적인 정서를 한층 입체적으로 전해줍니다. 박소연의 검은고, 로만소토의 첼로 연주로 출강 위드 첼로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남긴 선비가 있었습니다. 조선 전기의 문신 이승소라는 사람인데요.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그의 글을 만나보겠습니다. 들으실 곡은요, 이하홍입니다. 소리의 강문희 외 여러분입니다.

강문희외 여러분의 소리로 이야홍 들려드렸습니다. 조선견문록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선전기의 문신 3탄 이승소는 문과에 장원 급제한 후에 예조판서를 비롯한 여러 높은 벼슬을 지낸 인물인데요. 어느 무더운 날 객관에서 문서무에 시달리다가 그 심정을 시로 남겼습니다. 제목부터가 아주 솔직합니다. 신창관에서 무더위에 시달리며 시끄럽고 좁은 객관 찌는 듯이 무더운데 책상 머리에는 먼지 묻은 문서가 또 어지러이 쌓였네. 줄줄 흐르는 땀방울은 옷을 흠뻑 적시고 답답하고 번거로운 마음은 불에 타는 듯 괴롭네. 어떻습니까? 60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는데도 이상하게 낯설지가 않습니다. 사무실은 덥고 책상 위에는 서류가 쌓였고 땀은 줄줄 나고 마음은 답답하다. 이쯤 되면요, 시대만 조선이지 현대 직장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여겨집니다. 예조 판서까지 지낸 대학자도 더위 앞에서는 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조선의 직장인도 점심을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선 후기 기록을 보면요, 집에서 아침이나 점심 음식을 하인을 통해 보내주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조선시대판 점심 배달입니다. 사실 더운 사무실에서 문서를 보던 관리도 힘들었겠지만 뜨거운 햇볕 아래서 성을 쌓고 밭을 일구던 백성들의 고생 훨씬 컸겠죠. 무더운 객관에서 부채 하나를 흔들며 문서와 씨름했던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기상현상 증명이란 게 있다고 합니다. 기상청에다가 이미 지난 몇 월 며칠 날씨가 어땠는지 증명해달라고 신청하는 일인데요. 주로 비 때문에 공사기간을 연장해야 할 때 요청한다고요. 수시로 날씨 탓을 하며 산다면 어떨까요? 오늘 출근을 안 한 건 비 때문이고 오늘 공부를 못한 건 하늘이 너무 맑아서고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그 결말이 그리 아름답진 않을 것 같죠. 궂은 날씨에도 그저 묵묵히 하루를 시작한 분들께 이런 증명서 한 장 발급해드리고 싶습니다. 비 오는 7월 21일 오전

청취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으로도 문자 보내실 수 있으니까 원하시는 방법으로 툭툭툭 던져주십시오. 착착착 받아낼게요. 자, ANB의 연주와 노래로 사랑비 듣습니다.

AMB의 사랑비에 이어서 서도 밴드의 날아든다 함께 들어봤습니다. 세 타령을 요렇게 요로코롬 디스코 리듬에다가 잘 얹었네요. 자, 창호이들인 햇살 오늘 아침 이야기 주제 장마철 내 일상에 새로 생긴 습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0934님 한디 저 진짜 악성 곱슬머리거든요. 습기 때문에 요즘 헤어스타일링 아예 포기했고요. 모자 쓰고 다닙니다. 아침마다 드라이 안 해도 되니까 한결 여유롭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하하, 곱슬머리에게는 장마철이 굉장히 힘드네요. 그죠? 모자 좀, 요즘 근데 예쁜 모자들 많잖아요. 그런 모자들, 패션 아이템들 잘 마련하고

너무 더우니까 아예 집에서 밥을 해먹는 경우가 거의 없고 아침도 사 먹고 점심도 저녁도 다 바깥에서 해결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좀 이국적인 느낌으로다가 저녁 식사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사연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장마철 내 일상에 새로 생긴 습관 문자 샵 0302 덩덕콩 앱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더 시크릿 코드의 이야홍 타령 듣습니다.

화장 나갔지. 전번처럼 대련님이 춘향이 이름 쓴 거 걸려서 방자 이놈 이게 무엇이냐 그러면 아이고 태감마님 나는 까막눈이어라 이것이 뭔지 몰라라 까만 것은 글씨고 흰 것은 종이질 안 그요? 이랬다가 뒤지게 맞았는지 어쨌거나

0: 어메 대련님 어찌 엄마? 아 편지는 자기가 갖다 줘야지 어찌 나를 시키시오?
1: 아이고 알았어 알았어 내가 갖다 올란게 가만 있어봐 춘향아 여기 봐라 대련님이 너한테 편지 썼다
0: 뭐더냐? 그거 네 이름 천번 쓴 건데 그걸 다 읽어보면 이 노래 끝나버려야 너는 잔말 말고 언능 답장이나 써야

더 시크릿 코드의 이하홍 타령, 이어드린 곡은 억스의 연주, 이경수, 서진실의 노래로 러브레터 함께 들어봤습니다. 장마철, 내 일상에 생긴 새로운 습관 얘기 나누고 있잖아요. 7426님, 한디 장마철 루틴이요. 장마철에 자칫하면 기분이 가라앉고 우울하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해도 못 보고 습도는 높아지고 뭔가 이렇게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하루를 기운차게 시작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알람 맞춰놓기. 요거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오프닝부터 귀담아 듣고 오늘의 미션 문자에 참가하기. 오, 지금처럼 문자 보내시면 우울함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라디오 수첩의 일별 인상 깊은 멘트, 문화공연 소식, 귀에 쏙 들어오는 책과 음악 기록하기.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라디오 청취에 대한 즐거움을 일기로 쓰기라고 하셨습니다. 야, 진짜 라디오를 제대로 즐길 줄 아는 분이시네요. 이렇게 기록하는 거 이거 진짜 나중에 엄청난 역사가 되는 거잖아요. 나 아니면 누가 이런 거 기록해줘요. 나 혼자서 할수 있는 일이고 나중에 뭐 1년이 지나건 수년이 지나건 그때 꺼내봤을 때 엄청난 감동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이건 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죠?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죠. 7237님, 이번 장마철에 이웃분께서 다육이를 무료 나눔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사진도 보내주셨는데요. 이야, 다육이 잘 자랐네요. 화분 밖으로 막 튀어나오고 있어요. 너무나 잘 자란 모습.

라이브로 장마철 따뜻한 이웃분 덕분에 퇴근하고 이거 보는 맛이 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뭔가 넓은 세상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이 펼쳐졌을 때 자그마한 곳으로 시선을 옮기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는 거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나저나 행정안전부에서 소식 꼭 제가 전해야 되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2026년 7월 21일 7시 20분 조금 전에 인천 강화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내용 살펴보시죠.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기,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하기,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 자제,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까지 자제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노래 듣죠. 크레즐의 노래 망우가입니다.

크레즐의 망우가 듣고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장마철 내 일상에 새로 생긴 습관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2568님 외출할 때 창문 꼭 닫고 나가요. 귀찮아서 그냥 나갔다가 빗물이 들이쳐서 침실 물바다 된 이후 정신 차렸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출근하시는 분들 현관문 닫으려고 하시는 분들 창문 안 열려 있는지 꼭 확인하고 출근하시길 바랍니다. 자, 창호의 드린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7시 37분 32초 지나고 있습니다.

팝송의 명곡을 한자리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공연은 8월 10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금호아트홀 연세에서 열립니다.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에 원하는 공연 이름 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신청해 주십시오. 금요일까지 5장께 티켓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전해드릴 소식이 있는데요. 국악을 전공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0: 풀면 풀수록 똑똑해지는 창호의 퀴즈 퀴즈. 창호야 안녕.
1: 안녕하세요.
0: 창호의 퀴즈 퀴즈. 창호야 안녕.
1: 안녕하세요. 퀴즈돌 창호예요.
0: 그래, 어서 와라. 자, 창호야, 오늘은 무슨 퀴즈야?
1: 오늘은 지가 진짜 오랜만에 국악 장단 맞히기 퀴즈를 갖고 왔어요. 장단 먼저 들어보세요. 피디님, 들려주세요.

0: 잘 들으셨쥬? 듣기만 해도 어깨가 들썩들썩하쥬.
1: 그렇네. 덩기덕 쿵더러러러 쿵기덕 쿵더러러러. 학교 때 배웠던 기억이 좀 나네.
0: 그쵸?
1: 응.
0: 이제 문제 드려요. 지금 들으신 이 장단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세마치, 2번 국거리, 3번 엄머리, 4번 군머리? 껌이죠? 민요에서도 젤로 많이 쓰이는 장단인데 태평가,

이한철의 창호의 들인 햇살 2부 첫 곡은 경기 소리 그룹 앵비의 소리로 배틀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창호의 들인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8시 4분 55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한철이 고르고 고른 음악 아무리 바빠도 이 노래는 못 참지. 2000년대 초 굉장히 세련된 일렉트로닉 사운드로 평단과 대중들로부터 찬사를 받으면서 등장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바로 클래식과인데요. 클래식과의 2007년 앨범 수록곡 로미오 앤 줄리엣을 오늘 오랜만에 들어보려고 합니다. 알렉스 호란의 듀엣도 참 좋고 그리고 곡 중반부에 MC 메타의 랩이 나오는데요. 와, MC 메타만의 그 카리스마 넘치는 랩도 아주 훌륭합니다. 일렉트로니카라고 해서 다 둠칫 둠칫 둠칫 둠칫 이렇게 센 건 아니에요. 발라드도 있습니다. 부드러운 멜로디 그리고 비트는 그렇지만 브레이크 비트니까 뭔가 좀 강렬함을 전혀 상쇄시키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리듬감도 있으면서 부드럽다는 이야기고요. 곡의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라틴 리듬이 나옵니다. 삼바 리듬이 싹 나오는데 아니 언제 바뀐 거야 삼바 리듬으로? 라고 생각할 만큼 굉장히 부드러운 전개를 보여주고 있는 음악입니다. 자, 클래식과의 로미오 앤 줄리엣 함께 들어보죠.

0: 맞습니다.
1: 맞아요.
0: 그 다시 장단 얘기를 좀 했었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장단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는데 예. 또 한편으로는 아 이거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 아닐까라는 자기 검열도 제가 있었고요.
1: 예. 우리가 장단 얘기를 지난 네. 겨울에 장단 맞추니 아, 네.
0: 그러면서 좀 몇 가지 했었죠. 예. 그 뭐 판소리나 산조에 있는 그 장단 이외에도 음흠. 민요에서 쓰이는 장단도 많고 또 장단의 종류도 워낙 많아서 우리가 이 얘기를 좀 하기는 해야 돼요.
1: 예.
0: 그래서 좋아요. 뭐 방학도 됐고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1: 네, 좋습니다.
0: 그 얘기가 나온 그 배경은 역시 풍류였습니다.
1: 오.

0: 장단의 취지 이렇게
1: 장단하잖아요. 장단의 대명사로도 이렇게 쓰일 수 있는 거네요.
0: 예,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1: 네. 자, 국악을 잘 몰라도 국거리 장단이라는 말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앞서서 창호의 퀴즈 할 때 우리 초등학생들도 국거리 막 했답니다. 자, 이 국거리 장단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부터 살펴볼까요?
0: 네, 언제, 어디서, 어디서? 어떻게 알 수 없는 게 많습니다.
1: 없어요. 이거 이 역시
0: 그럼요. 아. 예, 이게 뭐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1: 누가 만들었고 뭐 이런 게 아니라.
0: 네네. 네. 그런데 이제 오늘날의 결과를 놓고 보면 예. 아, 굿에서 많이 연주하더라. 어,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죠.
1: 예.
0: 그런데요, 또 한 120, 30년 전쯤에 우리 그 음반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1900년대 예. 초부터. 그걸 이제 고음반, 오래됐다고 해서 고음반 또는 뭐 SP 음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에 그 라벨에 써 있는 이름을 보면
1: 예.
0: 굿거리가 아니라 한우 국거리.
1: 국거리요?
0: 예, 구의 기억.
1: 우와.
0: 예, 그런 표현도 있어요.
1: 아.
0: 그런 거 보면 아무래도 이건 구어체로 이렇게 전승된 그런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1: 이야, 갑자기 엉뚱한 생각이 드는데
0: 네.
1: 혹시 진짜 시작이 국거리 장단이 아니었을까? 가마솥에 국이 펄펄 끓는 듯한 그런 장단. 이라는 의미로.
0: 고구럭 고구럭.
1: 덩기덕궁 뽀글뽀글뽀글 궁기덕궁 뽀글뽀글뽀글.
0: 아주 좋은 추리이실 수도 있어요.
1: 예.
0: 아까 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여기에 이제 그 국악 비중이 많이 높아졌죠, 요즘은.
1: 예.
0: 그래서 장구 실습 시간이 꼭 한두 시간 이상은 들어가 있는데요.
1: 예.
0: 그때 연습해보는 게 바로 이 국거리 장단입니다.
1: 아하.
0: 구음, 아까 저기 창호의 퀴즈 할 때 구음도 하시던데.
1: 근데 제가 하니까 맛이 안 나고 네. 이게 기덕이 되게 중요하던데요.
0: 기덕이요?
1: 동, 기덕, 궁, 더러러 이게 아니라 네. 기덕! 약간 그런 느낌이 나는.
0: 그런 느낌이 있죠.
1: 그죠.
0: 사실은 그 포인트 지금 굉장히 잘 잡으신 거예요.
1: 그걸 잘 못하겠어요. 기덕. 네.
0: 아. 이게요. 덩기덕 덩더러러러 쿵기덕 쿵딱. 이게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 배우는.
1: 이것만 네. 이제 머리에 넣어가지고서는 오늘도 저희가 국거리 장단의 음악 많이 그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는데 바로 대입이 잘 안 돼요.
0: 그렇죠. 네. 네. 그게 왜 우리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무슨 뭐뭐뭐를 글로 배웠어요.
1: 사랑을 글로 배웠어요. 네, 사랑을 연애를 글로 배웠어요.
0: 이거예요, 딱. 예, 그래서 맞아요. 제가 예전에 자진머리도 그렇고 우리 뭐 중중머리도 중머리도 다 할 때
1: 네.
0: 덩기덕 뭐 덩궁 딱궁 딱기다따 궁궁 딱궁 기억하시네요. 이렇게 뭔가 악센트 강세를 예. 주는 거를 말씀을 드렸었죠.
1: 맞아요. 네.
0: 국거리가 바로 그게 필요한 장단입니다.
1: 셀 때 세고 약할 때 약해주고.
0: 네.
1: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과서로 볼 때 저도 지금 이제 대본에 보면 덩기덕 덩더러러러 있는데 오히려 이게 장단을 이해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겠어요. 귀로 듣고
0: 네.
1: 뭐 손끝으로 입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글로 너무 봐버리니까요.
0: 시험용이죠.
1: 그러니까
0: 시험용이 되어버립니다.
1: 네.
0: 구조를 보시면요.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이에요.
1: 네.
0: 그 기본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진짜 이 분석을 하면 네. 하나 둘 셋 넷 해서 12박이 있는
1: 그러네요.
0: 그런
1: 네.

0: 거냐의 문제가 되겠고요. 음악적 분석보다는 이 그루브에 포인트를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1: 아, 그러니까요. 오, 이 서양에서 말하는 그 그루브.
0: 네네네.
1: 아, 그게 있더라고 이 장단이.
0: 그래서 덩 기덕 기덩 더러러러 기덩 기덕 기덕 기덕 하면 벌써 뭔가 이렇게 쏙쏙
1: 어깨가
0: 네, 어깨가 들썩들썩해지죠.
1: 으쓱으쓱으쓱으쓱.
0: 네, 그거가 바로 이 국거리의 그루브입니다.
1: 아,
0: 네. 그래서 장단을 조금 쳐볼까요?
1: 네,
0: 네.
1: 자, 조금 직접 치면. 장구 연주를 해주십니다.
0: 네.
1: 따따따.
0: 네. 마지막은 맺었죠. 궁 따따따따 네. 했다가 마지막 궁 딱 하고 맺었죠.
1: 네. 네. 오.
0: 요런 식으로 어쨌든 덩기덕기덕덩기덕덩기덕덩기덕 이렇게 가는 이 그루브.
1: 그러니까요.
0: 네. 먼저 이 그루브를 잘 살려서 한번 노래를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1: 좋습니다. 경기민요 창부타령도 국거리 장단이라고 하대요.
0: 그렇습니다.
1: 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전숙희 명창의 소리로 창부타령 듣습니다.

0: 우와, 경기민요 창부타령 전숙희 명창의 소리로 듣고 왔습니다. 어깨춤이 절로 나오는 아주 흥겨운 장단이네요, 진짜.
1: 그쵸.
0: 사실은 저희가 진짜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큰 이 덕을 얻고 있는 게 요거 음악 틀 때 옆에서 김유석 선생님이 장부 연주를 해주시거든요. 이 저만 누리는 호사입니다. 더 흥겨웠어요.
1: 예, 언젠가 한번 마이크 열고 한번.
0: 아, 그럼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진짜 한번 해보죠, 언젠가.
1: 네. 네. 어깨가 좋습니다. 이렇게 절로 으쓱 하시죠?
0: 그럼요. 네. 그럼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2813님. 덩기덕 쿵더러러러 이렇게 문자로 넣어주시면서 아, 예전에 배웠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1: 예, 예, 좋습니다. 그 우리 음악을 듣다 보면 사실 춤이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어요.
0: 예.
1: 예, 그래서 기악곡 이거는 어쨌든 뭐 성악곡과 연관이 없을 수 없고요.
0: 오호.
1: 춤곡 당연히 또 기악곡과 관련이 없을 수가 없고요.
0: 이야.
1: 그러니까 기악이나 성악이나 춤이나 이렇게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그거의 핵심적인 기둥 역할을 해주는 게 이 장단입니다.
0: 아하, 그렇군요.
1: 어떤 면에서 우리 또 지난 시간에 배운 그 줄풍류, 대풍류, 그래서 그게 어떤 거는

0: 당했습니다.
1: 아니 진짜로요. 네.
0: 또 이런 거를 암장단, 숫장단 이렇게 해서 한 세트로 하나의 장단을 두 장단으로 이렇게 묶어서 얘기하기도 하고요.
1: 예.
0: 또 대삼소삼. 네. 큰 게 세 개가 있고 작은 게 세 개가 있고. 그러니까 작은 박들이 덩기덕 덩너러러러 덩기덕 덩더러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또 뭐 강약을 줘라 이런 표현으로도 쓰고
1: 네.
0: 또 숨을 어떻게 쉬어라 하는 또는 무용에서 이렇게 앞발을 어떻게 내디어라 이런 걸로 대삼소삼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1: 또 앞부분은 막 긴장감을 확 줬다가 뒤에는 또 풀어주고
0: 그런 것도 있죠.
1: 그러니까요.
0: 긴장과 이완이라고 보통 요새가 제가 얘기를 합니다. 예.
1: 좋습니다.
0: 그래서 이런 게 강약이 모든 게 다 들어 있어서 이런 게 이제 국거리 장단인데요.
1: 예.
0: 자, 또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1: 예,
0: 한 날을 또 나아가 봐야죠.
1: 가봅시다. 네, 렛츠고.
0: 자, 덩기덕 덩더러르 덩기덕 덩기덕 했어요.
1: 예.
0: 이거를 강약을 살짝만 바꾸면
1: 예.

0: 그렇습니다. 예.
1: 시간 같은데 강세가 이제 바뀌면서
0: 그렇죠.
1: 찰풀이 장단으로 변형이 되는 거네요.
0: 네.
1: 우와.
2: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이렇게 가감이 늘 되잖아요. 우리 장단은.
1: 예.
2: 그러면 이제 지금 제가 해드린 그 장단은 어떻게 보면 기본형인 거고요.
1: 예.
2: 실제 연주하는 데 있어서는 더 덜어내겠죠.
1: 아, 그렇겠죠.
2: 네. 그러면 이제
1: 그래야 멋스러워지니까.
2: 이게 한 장단이었어요.
1: 모르겠네요.
2: 전혀 모르겠죠.
1: 아, 한 발만 들어가면 모르겠다니까요.
2: 덩기덕 덩더러러러러 덩기덕 덩더러러 했던 네. 두 번 반복했던 네. 게 한 장단이라면 덩기덕 딱쿵 딱쿵 딱쿵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덩기덕 덩기덕 쿵 이렇게 장난을 칠 수도 있어요. 장난이 예. 아니라 그게 이제
1: 그게 장단의 매력이니까요.
2: 그렇죠. 예, 그 우리 변형가락을 칠 수도 계속 있는데
1: 계속 굴려가면서 변형을 해주는 것이
2: 네. 네. 근데 이 덩기덕 덩더러 해야 이 네. 덩이 올 자리를 네. 덩기덕 딱쿵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1: 아하.
2: 그러면
1: 좋습니다.
2: 아, 이 강세가 바뀌면서 또 전혀 다른 음악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1: 오, 자, 말 나온 김에 그러면 살풀이 장단으로 된 음악 하나 들어볼까요?
2: 네, 그게 바로 남도 시나위인데요.
1: 예.
2: 처음에 나, 나, 니디 하는 예. 예, 이 살풀이 장단이라고 그래요. 국거리임에도 불구하고
1: 예.
2: 그 장단은 살풀이라고 그래요.
1: 좋습니다.
2: 그거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 자, 오늘은 국립국악원 민소각단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남도 시나위 살풀이 장단입니다.

0: 2, 3, 2, 3, 3, 2, 3, 4, 2, 3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인데 어디에 강세를 줄지 그게 다른 거네요.
1: 그쵸.
0: 국거리랑 살풀이가.
1: 네. 와. 1, 2, 3가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0: 뚜따띠 뚜띠띠 뚜띠띠 뚜띠띠.
1: 아, 네. 일단 1호는 맞습니다.
0: 그러네요.
1: 네. 야. 느낌이 전혀 다르죠.
0: 그러니까요. 네.
1: 오호. 그게 이제 국거리 장단의 패턴으로 된 것이 예. 또 살풀이 장단으로서 이해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장단의 계열은 전혀 달라요.
0: 예.
1: 다르지만 이제 우리가 박자를 가져가는 호흡, 박을 가져가는 호흡은 일단 오. 같으니까 그렇게 세어보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그냥 예제를 드린 것뿐입니다.
0: 사실 이제 대중음악 관점에서

0: 잡으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 곡을 추천을 드립니다.
1: 좋습니다. 오, 국거리 장단 하나만 알아도 국악이 훨씬 다르게 들립니다. 오늘도 귀를 시원하게 뚫어주신 귀뚫람 김윤석 씨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승무 반주음악 가운데 경기 대풍류 중 국거리 장단 들으면서 김윤석 씨와도 인사 나눕니다. 오늘도 감사했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1: 자, 이 음악 들으면서 저도 끝인사 드릴 수가 없다고 이성아 PD가 고개를 절레절레 국거리 장단으로다가 흔들어주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음악 듣고 올게요.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심소 김천흥은 평생 전통예술의 전승과 복원이라는 일념으로 살았던 예술인이다. 1922년 이왕직 아악부원 양송소 2기생으로 입소해 궁중의 음악이론과 각종 무악을 익혔으나 궁중무악에만 머무르지 않고 민속춤의 대가 한성중과 교분을 나누며 궁중예술과 민속예술 사이의 경계를

길어지고 이러니까 아 그때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였구나. 근데 그때는 왜 그거를 이해를 못했을까 이제 그런 생각 많이 들었고 선생님하고 어쨌든 같은 공간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었다는 게 가장 큰 거죠.

0: 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7월의 국악인 김천흥 명인을 기억하는 양경숙 전 서울대학교 교수의 기록입니다.
1: 주차 정산, 메뉴판, 공유 자전거, 하루에도 몇 번씩 만나는 QR코드. 그런데 정상 코드 위에 가짜 QR코드를 덧붙이는 수법이 늘고 있습니다. 스캔 한 번으로 악성 앱이 설치되면서 내 정보가 새어나갈 수 있는데요. QR코드를 찍기 전에 스티커가 덧붙어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보고 접속한 화면에서 앱 설치를 요구하면 바로 종료해 주세요. 편리한 QR코드, 스캔은 신중하게. 국악방송 정보보호 캠페인이 함께합니다.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7월 29일 수요일, 여유로운 오전을 국악과 함께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오전 11시, 전국 곳곳에선 차 한 잔과 함께 즐기는 국악 브런치 콘서트가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0: 사연들을 따뜻한 우리 가락에 담아 전합니다. 자세한 공연 내용은 김포문화재단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연일 비도 오고 구름이 있는가 하면 무더위에 뜨거운 햇살도 번갈아 내려 쬐이고 하면서 이 장마철의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어제 새벽엔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고요. 지금도 약간의 비가 내리고 있네요. 이번 장마철 날씨가 워낙 변화무쌍해서 마음이 많이 쓰이는데요. 그렇지만 장마철의 날씨조차도 이 여름이란 계절을 이루는 것이겠죠.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이 여름이란 계절을 이루는 것 중에 우리를 압도하는 건 아무래도 한꺼번에 쏟아지는 소나기가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예전의 소나기는 참 낭만적이었습니다. 잠시만 비를 잘 피하면 눈이 시원해졌고요. 언제 그랬느냐 싶게 금세 해가 반짝 나서 신선하기까지 했는데요. 요즘 소나기는 그 성정이 거칠어져서 폭우로 변신하기도 하고요. 가끔은 생채기를 내기도 합니다. 과잉의 시대라 이 자연조차 과한 표현을 하는 건 아닌가 싶은데요. 이럴 때 우리에게 음악의 낭만이 더 필요하겠죠. 오늘 산책길 첫 곡 지름시조 골랐는데요. 남창 지름시조 태백이 듣겠습니다. 이동규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